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렇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상태.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모습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익숙함 속에 묻혀버린 감사는 없는지, 습관 속에 가려진 은혜의 순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어김없이 변함없이 또 두 가지의 영적 보약이라고 영적 영양제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또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 씨앗 이미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준비했어요. 자, 성경 네 구절,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귀한 양식, 또 말 그대로 또 복음의 씨앗으로 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 오늘 어떤 성경 구절들을 좀 준비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좀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굉장히 좀 뜨끔하는 말씀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여러분께 좀 듣기 좋은 그런 성경 구절들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때때로 또 이런 회초리와도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을 좀 번쩍 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좀 뜨끔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좀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좀 차려보자고요. 자, 그리고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도 또 씨앗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또 9절 상반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상반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또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고 오늘 준비된 성경 구절 네 구절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이제 산 배경이었어요. 큰 산, 그 큰 산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우리 삶에 있어서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구주 되심을 우리가 또 함께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오늘 산 배경에서 귀한 거룩한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산과 같이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진다면 또 기도로 더욱더 우리 거룩해져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기도문도 준비했습니다. 네, 썸머 스페셜에도 역시 여러분께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사랑의 뜰 안에 두 가지 선물 어김없이 전해드리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챙겨가시죠. 자, 오늘도 키워드 알려드릴 겁니다. 키워드 잘 들으시고 샵 9330번, 네, 우물정 9330번으로 그 키워드를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문 이렇게만 문자 주시면 기도문이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를 항상 잘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자,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는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여러분께 또 키워드를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바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잠자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은혜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담았어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기상입니다. 기상. 약간 군대 느낌이긴 하죠. 네, 기상! 기상! 자, 일어날 시간입니다. 기상! 기상! 네. 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 기상이거든요. 약간 이제 그 애국가에서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할 때 그 기상. 기상청 할 때 기상이죠. 네, 기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굉장히 좀 기도문에 좀 많은 힘과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작성하는데 조금 네, 여러 가지로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뭐 다른 날도 정성이 들어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좀 그렇다라는 것을 잘 참고해 주시고, 기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기도문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써머 스페셜을 맞아서 찬양 관련된 코너를 이제 월요일부터 차곡차곡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도 1부 시간에 특별한 또 코너가 새롭게 야심차게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풍성한 찬양의 은혜, 특별히 오늘은 독특한 찬양의 감동을 여러분께서 받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기상, 또 씨앗 잘 챙겨가시고, 오늘 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찬양 그 안에 풍성한 은혜까지 넉넉하게 흡족하게 여러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기상 또 씨앗 문자 남겨주실 동안에 힘찬 찬양 함께 나누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카다로스의 찬송과 찬양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힘찬 버전이거든요. 네,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네, 어제 또 애니메이션 다윗 함께 보신 분들 계시죠? 혹시 보신 분들 이 방송 함께 또 청취하고 계시다면 소감까지 남겨주신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네, 카다로스였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힘찬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뜰한 방송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시고요. 네, 대전과 충남 지역 93.3MHz, 또 청주와 충주, 충북 지역은 FM 104.7MHz로 청취하고 계십니다. 자, 어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플 이용 네,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어플리케이션 네, 극동방송 이제 뭐 구글 스토어라든지 혹은 또 앱스토어에서 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어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간단하게 회원 가입 좀 진행해 주시면 정말 간단하게 진행되니까요. 회원 가입만 진행해 주시면 끊김없이 어디서든지 어플로 극동방송을 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시고 거기에 뭐 키워드 남겨주시면 동일하게 문자 답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네, 어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에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지금 현재 실시간 라이브 네, 방송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 기상입니다. 기상.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은혜 안에서 기상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기상이라고 좀 정했고 그리고 오늘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문자 얼른 좀 소개해볼게요. 네, 오늘 씨앗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9855번님 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씨앗 또 신청해 주셨고 0675번님 자, 말씀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 문자 주셨는데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말씀에 붙잡아야겠죠. 네, 여러분 최소 성경 네 구절은 우리가 또 읽고 고백하며 나아가자라는 취지로 말씀 씨앗 이미지를 매일매일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챙겨가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일상 속에서 이 말씀들 잘 선포하시고 또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견고한 하루를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씨앗 주시겠어요? 하고 0360번님 문자 주셨는데 네, 받으셨죠? 자, 그리고 오늘 기상하시면서 아, 1917번님 씨앗입니다. 씨앗 호떡 생각나요? 하시면서 아이 4명을 임신하면서 저 씨앗 호떡을 엄청 먹었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문자 주셨네요. 아, 씨앗 호떡이 굉장히 좀 그 임신 중에 좀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네.

저희 아내는 이제 뭐 어렴풋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막 체리랑 뭐 이런 과일들을 굉장히 좀 먹고 싶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씨앗 호떡 제가 진짜 호떡을 또 좋아하거든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근데 요즘 막 딱딱하고 뭐 이런 거 말고 흑설탕 쭉 하고 찐득하게 나오는 그런 거 저 참 좋아합니다. 아무튼 먹고 싶네요. 8457번님 일상의 기적인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말씀 씨앗으로 지친 영혼에 힘이 샘솟게 하옵소서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7801번님도 문자 주셨고 자 어제 다윗 애니메이션 영화 정말 은혜 많이 받고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다윗과 사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인자하심을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상하겠습니다. 라고 0360번님 문자 주셨습니다.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아마 일부 시간에는 신청곡을 좀 들려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코너가 또 진행돼야 돼서 2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피아 워십의 찬양 들려드릴게요. 네, 3574번님 기상 하시면서 와 정말 잠이 많이 생각납니다 라고. 아 잠에서 깰 때입니다 지금. 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기상. 네, 어제 교회 권사님들과 다윗 영화 감동적으로 보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깊이 감사합니다. 라고 5976번님도 고백해 주셨고요. 네, 잊지 않고 또 불참하지 않고 와주셔서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사실 어제 비도 오고 해가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가지 말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쁨으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3326번님 야근으로 피곤한 몸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힘을 얻고 기상하며 깨어있겠습니다. 기도문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받으셨죠? 자 새벽 기도로 늘 기상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새벽을 열게 하옵소서. 0675번님 고백해 주셨고 2096번님 잠에서 기상하여 달려가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복 주시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주님 복음 씨앗 받고 더욱더 힘내서 파이팅하는 하루 보내십시오. 3013번님 또 문자 주셨고 8133번님 다윗 시사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십시오. 라고 8133번님께서도 문자 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5776번님께서 올 1월에 가게에 오신 손님 중 아이들과 함께 4명 전도한 가정에 영화 링크 보냈습니다. 어제 티켓 받아서 아이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아이들도 울고 엄마도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시다며 감동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조금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데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또 고백해 주셨고 감사합니다. 네, 0675번님도 다윗 영화를 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또 주님을 의지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라고 또 고백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다윗 저도 봤잖아요 어제. 근데 굉장히 그 약간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라고 할까요? 이제 틈틈이 이제 노래라기보단 찬양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 가사와 그 내용들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찬양들을 듣는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네. 자 아무튼 오늘 키워드가 기상입니다. 기상 샵 9330 뭐 기상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씨앗 이미지도 잘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샵 9330 뭐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또 1부 서머 스페셜 특별 코너가 또 진행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교회 뮤지컬 찬양팀 더 힘의 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듣고 코너 이어갈게요.

0: 서머 스페셜 기간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들려드립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드릴 텐데요. 분위기가 다소 왁자지껄하고 또 좌충우돌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저와 함께하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멤버들 소개합니다. 먼저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밝히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함께하고요.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의 거대 비둘기 남지구 PD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찬양 선곡 대작전 이름입니다. 어떻게 함께하게 되셨는데 소감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추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2: 일단 너무 기대되는 마음이 크고요.
0: 아, 네.
2: 많이 덥잖아요.
0: 예.
2: 이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0: 그런 거에 비해서는 목사님 지금 너무 좀 그 약간 목소리가 깔아앉아 있거든요. 약간 좀 이제 분위기를 좀 업 좀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오늘 지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지금 남자 세 명이 그것도 다들
3: 굉장히 칙칙한 색의 네, 옷을 입고
0: 옷들이 다 칙칙해요.
3: 네.
0: 약간 군대 느낌입니다. 아, 오늘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남지구 PD 오늘 함께하게 되셨는데 어떠십니까?
3: 네, 오늘 저는 이 찬양 선곡단에서 우당탕탕을 맡기 위해서 왔습니다.
0: 찬양 선곡단이 아니라 찬양 선곡 대작전.
3: 선곡 대작전에서 우당탕탕.
0: 아직까지 제목도 우리한테 네. 익숙하지가 않아요.
3: 벌써 시작됐습니다. 네,
0: 찬양

0: 선곡 대작전입니다.
1: 네.
0: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오늘 어떤 찬양들을 우당탕탕 우리 소개해 드릴지 우리 방송가족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각자 찬양을 두 곡씩 선정합니다. 선곡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곡을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한 곡씩을 먼저 들려드릴 겁니다. 각자 한 곡씩을. 그리고 이후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사람이 남은 한 곡, 자신이 아직 미처 소개하지 못했던 그 한 곡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곡씩은 다 소개하는데 각자가 한 곡씩을 더 준비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근데 그 곡을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1: 아,
0: 가장 많은 득표를 기록한 사람만.
1: 이것 또한 경쟁이 되겠군요.
0: 그럼요, 그럼요. 우당탕탕.
2: 화합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경쟁을 아닙니다. 위한 자리가 됐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는 찬양의 은혜가 가득 전해지는 시간이지만 여기는 조금 좀 치열합니다. 자, 아무튼 거대 비둘기와 우리 추아평 목사님과 제가 방송 가족분들께 귀한 찬양들을 좀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 자, 우당탕탕 선곡 대작전에 주제가 있어요. 매주 네.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가 항상 좀 그 평범하진 않거든요. 조금 독특할 겁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저희가 찬양을 선곡해 왔는지 우리 추아평 목사님께서 그 주제를 좀 공개해 주시죠.
3: 오늘 주제는 네. 방송 처음부터 PD님께서 네. 죄송합니다.
0: 목이 메이셨네요. 네.
1: 아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자리가.
0: 감격스러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
1: 네. 청취자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쵸. 감격스러워서 지금 목이 메이고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3: 벅차서.
0: 네. 네. 그럼 좀 다음 순서에 좀 그 이야기 기회를 드릴까요?
3: 네.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지구 씨, 오늘 주제 좀 공개해 주시죠.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1: 네, 저희가 이번에 받은 주제는 기상송입니다.
0: 정확하게는 매일 아침 기상송, 매일 아침 기상 찬양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이 찬양을 들으면서 좀 깨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알람과도 같은 거죠. 찬양 알람, 매일 아침 찬양 알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는 저희가 추천하는 곡들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아, 이 곡으로 내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혹은 이 곡 들으면 안 일어날 수가 없겠다, 약간 이런 찬양이 나한테 이제 가장 그래도 마음에 남는 그런 찬양을 잘 생각해 두셨다가 방송 말미에 투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저희 이제 순서를 좀 정해봐야겠죠. 순서는 공평하게 순서 뽑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장찬이 추화평 남지구 해서 순서를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돌렸고요. 자, 과연 순서가 추화평 남지구 장찬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어떤 불법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0: 공평하게. 자, 우당탕탕 사냥 선곡 대작전에 오늘 주제가 바로 매일 아침 기상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추화평 목사님께서 어떤 찬양을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추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목사님 어떤 찬양 좀 선정해 오셨을까요?
3: 저 처음에 기상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네. 이제 PD님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곡이 좋을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네.
3: 그래서 이제 평상시 부르는 찬양들 제목들을 좀 봤어요.
0: 네네.
3: 제목들을 본 중에 딱 들어왔던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0: 제목들만 딱 보고 들어왔던
3: 네,
0: 곡.
3: 그렇죠.
0: 약간 바꿔 얘기한다면 1차원적으로 선곡했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제목만 보고.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3: 아니요, 내용도 봤죠.
0: 아, 내용도 생각했는데. 네. 네.
3: 제목이 또 내용을 차지하니까.
0: 네.
3: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한 곡은 네. 바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0: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3: 그렇죠.
0: 다분히 1차원적인데요.
3: 네. 아니,
0: 일어서세요.
1: 깨어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3: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0: 너무 힘든데. 네,
3: 그래서 보통 아이들은 엄마가 일으켜준다든지
0: 예.
3: 아니면 아내의 손에 일어난다든지
0: 네.
3: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침에 주님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가.
0: 아, 네. 근데 제가 이 곡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3: 네.
0: 이 곡을 듣고 과연 잘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단잠을 자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1: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네. 다시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0: 있거든요. 잠을 잘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일단은 들어봐야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3: 네.
0: 네. 다윗과 요나단 버전으로
3: 맞습니다.
0: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곡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이제 자고 있던 우리의 심령이 깨어날 수 있을지.

될지 한번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찬양 선곡 대작전에 매일 아침 기상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멤버인 추아평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찬양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들어보시죠. 아 졸려.

0: 네, 다윗과 요나단이었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우리 추하평 목사님께서 오늘 주제, 매일 아침 기상 찬양, 알람 찬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찬양 주제를 가지고 선곡하신 곡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 들으면서 아침을 맞이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물론 저는 이제 기상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1: 맞습니다.
0: 네. 이걸로는 쉽게 잠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긴 합니다. 네.
1: 잠에서 꽉 깨지 않나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제가 좀 더 깊은 잠을 자나 봅니다. 네. 아, 우리 남지구, 우리 비둘기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아, 저 이 자리가 너무 아늑해졌습니다. 아, 네.
0: 노곤노곤해졌나요?
1: 네, 네, 덮을 게 있다면 아. 이 자리 가운데 잠들 뻔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0: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간,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찬양. 아,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오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일 아침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야지. 라고 다짐하면서, 자, 잠에 들기 참 좋은 찬양이 아니야.
1: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군요. 아,
0: 내일의 일어남을 기대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 아닐까?
2: 취침송인가요?
0: 아, 취침송. 아, 또 너무 또 그렇게. 저, 그냥 농담입니다. 약간 경쟁 심리가 좀 들어가서 그랬나 봐요. 네. 근데 어떻게 들으실 때 어떠셨어요? 이제 목사님 직접 이제 좀 들으셨을 때는.
2: 저도 처음에 이 곡 선정해 놓고 네. 막 졸리더라고 솔직히. 아, 네. 잘 선택한 게 맞나?
0: 어, 진짜요?
2: 처음에 선택은 이걸로 했지만 아니,
0: 저는 이걸로 했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네.
2: 그런데 제 케이스에 의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네. 그냥 우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뚫고 일어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은 학교 가야 된다는
0: 그쵸, 그쵸.
2: 학업의 스트레스 아니면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가서 해야 되는 일상 스트레스 예. 아니면 일반인들은 그 하루에 대한 그런 버거움들
0: 그래요.
2: 그 무게가 네. 잘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0: 예.
2: 그래서 오늘 이런 찬양이 그런 짐들을 덜어주고 좀 편하게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0: 아. 자, 근데 약간 이거는 좀 목사님 이야기하는 중에 네. 제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좀 봤거든요. 네? 오늘 약간 좀 깜짝 놀랍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 보는데 와, 사뭇 약간 진짜 군대 그 작전 회의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2: 옷을 벗겠습니다.
0: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오늘 약간 좀 저도 쑥색이라 가지고 검정과 약간 좀
2: 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벗었는데도 똑같습니다. 벗었는데 똑같네.
0: 오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풀에 가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착장입니다 오늘.
1: 네.
0: 자 다시 네 4489번님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찬양이 힘이 됩니다. 저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생각났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일어나라 주의 백성도 좀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2: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 떠올랐던 곡이 제가 바로 이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었거든요.
0: 아, 네.
2: 그런데
0: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하시지 또
2: 할 걸.
0: 아니요, 좋았습니다. 안 돼. 주님 손잡고.
1: 아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가 보통 잠에서 깰 때
0: 네.
1: 세차게 흔들거나 빨리 일어나 해보는 기분이 나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약간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그런 곡으로 감미롭게 아, 지구야, 일어나. 이렇게 깨우면은 좀 기분이 덜 나쁘지 않나요? 약간 그런 접근으로 저는 괜찮지 않나라는 맞습니까? 생각을. 네, 네 그렇습니다.
0: 그렇죠. 지금 8236번님께서 추목사님께 저는 이미 한 표 행사해 보겠습니다. 라고 곡이 너무 좋았다고 네, 문자 네.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 곡을 안 들어보셨으니까.
1: 맞습니다.
0: 저희 곡도 들어보시고 좀 판단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상송 너무 절묘합니다. 하시면서 기상송으로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어나기 싫어서 견디기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그 구간에 힘을 내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260번님 문자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 그 문자를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짝 정신을 차리면서 깨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서서히 스며들면서 힘을 내세요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아 그래 일어나자 내가 더 이상 누워 있을 수 없지 일어나자 힘을 내세요 그래 일어납니다 주님
2: 맞아
0: 약간 이런 느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에 들으면서 평안하게 좀 몸을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결단을 하면 좋겠다.
2: 맞습니다.
0: 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2: 네.
0: 이 방향이 바람직합니까?
2: 한 번에 벌떡 일어날 사람 없거든요.
0: 아, 그래요?
2: 그렇죠. 그렇죠.
0: 알겠습니다.
2: 네.
0: 아마 지금 이제 이어지는 찬양들은 한 번에 벌떡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고 선곡한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1: 오늘 의외로 우리 목사님의 선곡이 당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제 저희 굉장히 지금 말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아서 오늘 저 두 번째 곡 꼭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순서죠. 이제
1: 네.
0: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두 번째 주자입니다. 오늘 남지구 PD. 어떤 찬양 선곡했는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1: 저는 이제 목사님의 선곡과 좀 상반되게 네. 산뜻한 곡으로 가져왔습니다.
0: 산뜻한 곡 어떤 네. 곡일까요?
1: 산뜻한 곡 브리지 임팩트라는 찬양팀의 기상송이라는 네. 찬양인데 정말 1차원적으로 네. 생각을 해서
0: 기상송이요?
1: 네, 기상송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0: 이거는
2: 반칙 아닌가요?
0: 반칙이 아니라

0: 추학경 목사님께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1차원적으로 선곡하셨다라는 걸 예.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거는 거의 정말 그냥
1: 뭐 1차원
0: 반칙 선곡이네요. 매일 아침 기상 찬양, 기상송.
2: 그럼요. 아침에 이제 산뜻한 마음으로.
0: 이 곡을 좀 선곡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2: 사실 이 가사들을 보게 되면은 네.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기대에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하면서 공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삶 가운데 공감이 없으면 참 섭섭하고 아쉽잖아요.
0: 예.
2: 네, 그래서 공감부터 시작해서 후렴구에 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일어나 먼지를 털고 새롭게 아침을 열고 나를 숨쉬게 하는 찬양케 하는 주님께 눈을 들어. 나는
0: 먼지를 턴다고요?
2: 그럼요.
0: 요즘 시대에 굉장히 먼지를 턴다라는 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2: 아주 자고 있는 동안 먼지가 쌓일 수도 있어요.
0: 아니, 이거 어떤, 집에 환경이 어떻길래 공기청정기를 좀 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지를 털라고요?
2: 아, 이렇게까지 물어뜯는 순간이군요.
0: 아니, 아까 깜짝 놀랐어요. 아, 먼지를 털고. 약간 이제 광야에서 잘 때라 그런 느낌이네요.
3: 일하다가 죽으신 건 아니지.
0: 어제 다윗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2: 그런 그 수북히 쌓여 있는 먼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불 위에 살짝 깔려 있는 먼지들. 그거를 살짝 털고 일어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져왔습니다.
0: 자, 2014년에 발매된 찬양이네요. 2014년에 발매된 찬양이고, 아 참고로 앞서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다윗과 요나단은 1998년에 발매가 된 찬양입니다. 시간 텀이 좀 있죠. 자, 타이틀 곡은 아니었어요. 네. 근데 네. 이 곡이 더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소. 자, 과연 이 곡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잠에서 깰 수 있을지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오늘 주제에 맞는 찬양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 투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매일 아침 기상 찬양, 알람 찬양 어떤 곡이 좋을까? 두 번째 찬양입니다. 기상송. 브릿지 임팩트입니다.

0: 자, 우리 남지구 PD, 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두 번째 추천곡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찬양의 기상송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추하평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1: 내가 알 걸.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아, 내가 알 걸. 그렇게 빨리 이제 앞서의 그
2: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다니.
0: 그 앞서 그 목사님께서 그 분명히 추천했던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공감을 하셨는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셔도 되는 겁니까?
1: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보니까. 예.
0: 아, 저는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1: 아, 그래요?
0: 저는 예. 매일 아침 주제가 정확하게 매일 아침 기상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약간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에서 이제 이 곡을 틀면서 다들 뭐 잠에서 깬다든지 혹은 가족들과 캠핑을 갔을 때 예. 캠핑을 갔을 때 아, 텐트에 묻은 먼지를 좀 털어내면서 우리가 약간 좀 이제 으라차차 이렇게 이런 기상하면 이벤트성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었지만 매일 아침에 이 곡을 들으면서 깬다라고 했을 때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반대였거든요. 아, 우리 남지구 PD는 계속 찬양 흥얼흥얼 거리시던데.
3: 아, 네.
0: 그만큼 좀 만족했다라는 의미일까요?
3: 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들었을 때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찬양이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들고 왔거든요.
0: 아, 지금 8959번님께서 기상송, 아, 맞네요. 딱입니다. 너무 좋아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3: 탁월하십니다.
0: 아, 그래요? 자, 6802번님,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이니 예배 때 많이 많이 부르는 찬양. 추하평 목사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이 찬양 조심스럽게 추천해봅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이제 이 찬양도 좋죠. 네, 하지만 저희 오늘 선곡 대작전에서는 후보군이 아닙니다. 아무튼 뭐 일단 목사님께서도 참 좋게 들었다라는 말씀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솔직하게 목사님께서 생각했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랑 네. 기상송에서 이제 목사님은 어느 곡을 들으면서 좀 일어나고 싶으세요?
1: 당연히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0: 아, 그래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 그렇죠.
0: 네, 내 거 할 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다시 돌아오셨군요.
1: 그럼요. 네, 흔들렸지만
0: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다채로운 찬양을 선곡해서 전해드리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서머 스페셜 특집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 저는 아침에 너무 갑작스럽게 정신을 깨우는 알람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지 조용히 점점 웅장해지면서 시작되는 그런 알람을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알람을 맞춰서 일어나고 계시대요. 지금 또 찬송과 찬양으로 또 기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 들으니까 제가 다음 차례잖아요.
3: 네.
0: 차라리 곡을 바꿀까? 곡을 바꿀까?
3: 바꾸시면 안 됩니다.
0: 곡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떠오르는 곡들이 있었거든요.
1: 제가 그래도 좀
3: 오늘 청취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 가장 위에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0: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차례잖아요. 저는 바로 본론입니다. 멜로디로 전주가 없어요. 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찬양을 좀 가지고 왔어요.
3: 점점 세지네요. 찬양이.
0: 바로 본론입니다. 바로 본론인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좀 강렬한 보이스는 아니고 굉장히 힘찬 보이스예요. 그러니까 강렬하고 힘찬은 좀 어감의 차이가 있죠. 좀 힘찬 보이스인데 어느 정도 좀 상쾌하게 일어나는 그런 느낌. 청량감이 있는 그런 곡입니다.
3: 청량감.
0: 네. 네. 제가 준비한 찬양은요. 러브타운 워십의 그가 계시네. 라는 찬양이거든요. 이 실제로 진짜 이거 여러분 제가 그냥 제 거 뽑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약간 비타민처럼 비타민 먹으면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먼지 털고 이런 거 아니고요. 깔끔하게
3: 저희가 곡 소개할 때보다 굉장히 많은 어필을 아니, 이거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0: 깔끔하게 좀 일어나고 좀 개운하게 샤워하며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아무튼 자이리톨 같은 예. 그런 찬양 기상송으로 준비했는데 자 긴말 필요 없이 아 긴말 이미 했네요. 네.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찬양 제가 추천해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세 번째 찬양 러브타운 50입니다. 그가 계시네.

0: 네, 그 뒷부분까지 듣기 전에 일어날 것 같아서. 이미 일어났어요. 저희는. 네, 이미 아마 일어나셨죠, 여러분? 네.
1: 첫 소절에 바로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이 찬양은.
2: 옆집, 뒷집 다 일어나.
0: 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2: 예,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
0: 아, 그래요? 것 아, 저는 근데 감히, 남지구 PD와 제가 같이 근무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감히 예상해보건데, 이 지구 씨 취향에 굉장히 맞는 찬양이 아닐까.
1: 아, 제 취향이 너무 취향 저격을 했지만,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
0: 아, 왜요? 어떤 느낌일까요?
1: 제 네. 기상성을 이제 네. 평가해 주실 때, 네. 이제 휴가지나 네. 여름 수련회 때 들을 법한 그런, 그때만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기상성이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선곡한 곡보다 이 곡이 더 그런 캠프나 캠프나 휴가에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네.
0: 아니 이 곡 들으면서 일어나면 얼마나 개운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1: 아니, 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휴가지에서 진짜 딱 네. 앞에 바다가 쫙 펼쳐진 그런 곳에서 딱 이 찬양 들으면서 일어나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긴 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저는 매일매일 좀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에 바다가 천국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 주님께서 계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파라다이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휴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니는 소풍 아 매일매일 특별한 날인데 그 먼지를 터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2: 저는 저희 사모님한테 항상 부탁한 게 있습니다.
0: 네.
2: 제발 살살 깨워달라.
0: 아 이거 너무 세게 깨우는 거예요?
2: 예.
0: 아, 그래요?
2: 그 본인은 분명히 살살 했다는데 저는 막 때리는 것 같거든요.
0: 아 그래요?
1: 제가 말씀드렸
2: 깜짝 놀라지 않을까.
0: 아 제가 그 만약에 이게 혹시 방송 가족분들 제가 이제 다시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템포를 약간 1.5배 좀 늘려서 한번 제가 제작해보겠습니다. 아, 아무튼 자 우리 방송 방송 가족분들의 이제 투표 기다.

0: 입니다. 이제 두 번째 곡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두 번째 곡들이 다 남아 있는데 그 곡을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득표 차지한 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첫 번째 곡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남지구 PD의 곡이었죠. 기상송. 세 번째 러브타운 50의 그가 계시네 였는데 자 간단하게 투표를 여러분 추, 장, 남. 정확하게는 아, 추장남 이상하네.
1: 약간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0: 추장남 이상하네. 네. 자, 추와 평목 그냥 추, 남지구 PD가 그 기상성이 좋았다. 남. 그리고 장찬희 PD의 그가 계시네가 좋았다. 장. 그래서 추, 남, 장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곡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여러분 지금 8773번님 파이팅이라고 저희가 좀 측은해 보이셨나봐요. 자,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자 눈이 딱 떠질 것 같습니다 하신 분도 계시고 내일부터 기상송 바꿔야겠습니다. 중학생 아들도 금방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셨고 자 우리 남지구 PD 찬양 그 들으면서 일어나서 먼지를 털고 거기에 귀가 사로잡혔습니다. 문자 주셨고 자 추하평 목사님 곡을 들으시면서는 주님께 미안해서 주님께 미안해서 제가 일어날 듯합니다 문자 주셨고 아 지금 한 분이 또 나의 사랑 나의 연인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내 살살 깨워주세요 라고 문자 주셨는데 자 여러분 네 지금 장이 장 한 분 남도 있고요. 지금 추. 네. 지금 장이 좀 확실히 좀 힘이 딸리네요.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네. 추하평 목사님 추. 남지구 PD 남. 네. 장찬희 PD 장. 이렇게 샵 9330번으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또 선물도 전해 드릴게요. 자, 우당탕탕 하죠? 네.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게리 모리스입니다. It is well. 네, 내 평생이 가는 길 함께 듣고 옵니다.

0: 네, 굉장히 즐겁네요. 지금 찬양이 나가는 동안에 우리 추하평 목사님과 남지구 PD님께서 굉장히 또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고 계셨는데 굉장히 좀 공간적인 좀 떨어짐이 있다 보니까 저만 좀 소외되는 것 같아요.
1: 죄송합니다.
0: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네, 즐거운 대화 전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투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황당한 일이 있어서 정신이 좀 없었는데 세 분 덕분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8773번님도 문자 주셨고 지금 굉장히 예상 밖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굉장히 지금 예상 밖으로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자 우선은 지금 추천합니다 남 이러니까 검색
1: 정가요 아니면
0: 춘 줄 알았어요.
2: 감사합니다.
0: 자 그렇게 아주 득표수가 다 많진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그래서 일단 세볼게요. 자 지금 4985번님 추추추 강추합니다 하시면서 또 한 표 두 표 세 표 네 표 다섯 표 여섯

서머 스페셜 특집 사랑의 드란 생명의 말 프로젝트.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아멘. 네, 이번 한 주 동안 사랑의 드란 시작할 때 그리고 2부를 또 시작할 때 계속해서 나눴던 메시지였어요.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헛된 생각과 허망한 욕심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거짓된 것들을 우리 삶에서 태워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과 걱정도 어떻게 본다면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조차 주님의 말씀으로 아주 활활 태워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네, 사랑의 드란 2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드란 방송 오늘 두 가지 선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키워드가 기상입니다. 네,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네, 샵 9330번으로 기상, 네, 기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된 기도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 오늘 정말 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네 구절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 주 생명의 말 프로젝트의 문장이 말씀으로 생각을 태워라 였잖아요.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태울 수 있는, 네, 그렇게 좋은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많이 받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샵 9330번 씨앗 그리고 기상 문자 남겨주시고 준비된 두 가지 선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청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샵 9330번으로 또 다양한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신청 찬양을 하나하나 한 곡 한 곡 정성스럽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 찬양 있었죠? 네, 그 찬양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네, 1069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고대가. 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그런 찬양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부른 버전이 굉장히 좀 많아요. 워낙 이제 이 곡이 묵직한 감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특별히 1069번님께서 지선 찬양 사역자님, 이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지선 전도사님의 음성으로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앞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셔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 일부 시간에 신청하셨는데 이제야 좀 들려드렸어요. 네, 0360번님께서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의 신청 찬양 기다리고 있어요. 샵 9330번으로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이 찬양 듣고 싶다 하는 그런 곡이 있으시다면 문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샵 9330번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가 기상이죠. 기상. 네, 샵 9330번 기상 문자 주시면 오늘 기도문 나가고요. 또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늘 준비

네, 말씀 씨앗 이미지 네, 성경 네 구절 여러분께 나가니까 잘 챙겨서 또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읽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잘 세워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502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나눌게요. 심영진입니다. 비 준비하시니.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베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0: 생방송과 함께 함께 해요.
1: 방송 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 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디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인간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려고 생각한다. 그만큼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겠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형태나 내용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독교적인 차원 그 관점에서 본다면 뭐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하나님이 빠진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중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질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가요?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핵심이지만 그 속에 또한 나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우리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터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적인 이야기 속에 그만큼 우리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복음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알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무엇보다도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사건이 그렇거든요. 단순히 뭐 좋은 이야기만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단순히 우리가 듣기 좋은 내용들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는 그때의 감동으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 사건은 복음은 나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수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엔터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죠? 컴퓨터에서도 늘 보면은 이 엔터를 쳐야 뭐가 되잖아요. 그렇죠? 엔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뭐 문서를 작성하거나 뭐 인터넷을 뭐 검색할 때나 뭐 해도 인터를 쳐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엔터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엔터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고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몇 군데만 보시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도 여기에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뭐 회개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회개를 할 수 있어요? 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길로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그 역사가 패턴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회개하고 그렇게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것도 이야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써내려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새롭게 하는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회개는 결국

0: 과거에 대한 뉘우침이죠. 하지만 동시에 또 미래에 대한 각오와 결단입니다. 특히나 그것은 전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나의 의지도 아닙니다. 나의 의로운 어떤 행실도 아니죠. 나의 열심이나 종교심도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새로운 스토리가, 새로운 이야기가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부러 가난해 주셨어요. 내가 부요케 되기 위해서 말이죠.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2장 11절 말씀만 볼게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와는 또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끝으로 로마서 10장 말씀 볼게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들은 결국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메시지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씩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 후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또한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나의 성품이든 나의 어떤 언어이든 습관이든 돈 씀씀이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이든 가족을 대하는 태도이든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눠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건 나만 간직할 그런 성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나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이 된 줄 믿습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 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의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2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 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 고신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소외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재들이 단순한 일회성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분교의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 교회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 교회 쇠퇴 공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머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0: 한국교회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1도,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최다슬입니다. FEBC.
1: FEBC 신앙 칼럼.
2: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가장 목마르게 하는 숫자를 9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9는 거의 다 채운 것 같지만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한 칸만 더 채우면 10이 될 것 같기에 사람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텐데, 조금만 더 성공하면 괜찮아질 텐데. 하지만 그 자리에 도달해도 또 다른 9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채워도 채워도 끝없는 갈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5장을 통해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왜 우리는 늘 목이 마를까요? 돈과 성공을 얻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이유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더 가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값을 치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FABC 신앙칼럼. 지금까지 꿈과 열매가 있는 선화침례교회 전주영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주님 안에 평안하시죠? 반갑습니다. 소망의 기도 최정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늦었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끝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주님께는 아직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 함께 여러분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 우물정 9330 받는 번호에 샵 9330을 남기시고 메시지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본인 소개가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 또는 무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문자 주시면 기도 내용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자, 11시 16분 지나고 있고요. 여기는 생방송 소망의 기도. 매주 금요일은 청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1: 네.
0: 네. 기도하는 그 순간을 놓지 않아야 될 거고요.
1: 기도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0: 맞아요.
1: 호흡하는 거니까요.
0: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했을 때 그 순간에도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네. 일들을 이뤄가시는 것 같아요.
1: 마지막 교차로에 있었던 분들이 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네. 새로운 또 길이 열렸던
0: 그렇죠.
1: 또 열어주신 하나님의 네.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죠.
0: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런 일들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체험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받고 저희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 받는 번호란에 샵과 9330을 입력을 하시고 메시지창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연락 오신 분은 6133 쓰시는 선우순옥 권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청년 12명이 드디어 오늘부터 16일까지 몽골 선교지를 향하여 출국을 합니다. 오고 가는 비행길도 지켜주시고 몽골 땅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게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귀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즘이 선교하는 시즌인 것 같아요.
1: 아, 몽골을 가시는군요.
0: 그러니까 몽골도 익숙하신 곳이잖아요.
1: 저는 그렇죠? 7월 20일 날 갑니다.
0: 맞아요. 다음 주 다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렇죠? 귀한 땅이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렇죠? 네,
1: 열두 제자가 갑니다. 세종 온누리교회
0: 네.
1: 청년 12명 열두 제자가 몽골 땅을 받게 되네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청년들 통해서 평만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몽골 땅에 복음이 열린 지가 이제 34년째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화 율은 타 종교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전 국민의 3%도 되지 않는 복음화 율의 몽골 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종온누리교회 귀한 예수님의 제자 청년 12명이 몽골 땅을 오늘 밟게 됩니다. 16일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청년들이 만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향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여정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그 땅에 이제 몽골의 나담 축제, 몽골의 가장 큰 축제 기간일 텐데 정말 혼돈하지 않고 축제에 휩싸이지 않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축제가 일어난 가나 혼인잔치처럼 귀한 청년들 통해서 몽골 땅에 정말 복음의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몽골 땅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0: 그 광활한 땅, 한국보다 17배나 더 넓은 그 땅에 광야의 길이 열리고 이 청년들 통해서 삶의 강이 열릴 수 있도록, 새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단기 선교에서 끝이 아니라 그 청년들이 돌아와서 한국 땅에서 세종 땅 안에서 이주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품고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선교지향적인 청년들의 삶으로 도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세종 온누리교회에 단기 선교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이어서 6347번님께서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낫고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하지 정맥과 신장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몸이 건강해지도록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보니까 딸의 문자인 것 같아.
0: 네네네네. 그치? 네. 네, 어머니를 위한 기도 6347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시편 41편 3절 말씀을 붙드시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6347님의 어머니를 올려드립니다. 무릎 관절로 인해서 또한 다른 통증이 일어나고 또한 응급실에까지 가시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과 신장이 온전히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 뛰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하시고, 주를 악망하는 어머니, 주를 악망하는 가족들이 돼서 독수리를 같이 아버지 안에 날개치서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없이고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도록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매마른 뼈의 골짜기에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하나님, 어머니의 뼈들을 만져주시고 혈관을 만져주시고 하지정맥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에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기로 마른 뼈들 살아난다듯이 어머니도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에, 6347님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8523번님께서는 목장의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 유화준님께서 대장암 3기에서 4기 진단을 받으셨고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앞두고 계신데요. 추가 검사 결과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수술을 비롯한 앞으로의 모든 치료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게 암 확진을 받으신 분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게 전이가 되는 문제.
0: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발견됐을 때는 늦은 기수로 볼 때는 뒷부분에 이렇게 기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1: 네.
0: 또 전이 부분도 또 걱정되시고 할 텐데요.
1: 네.
0: 이 시간 같이 함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의 힘쓰므로 8호 이사님 아버님을 위해서, 목장의 집사님 시아버님을 위해서, 대단합니다. 목장의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함께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게 목장의 공동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의 집사님의 시아버님이 대장암 3-4기 진단을 받고 전이 여부를 추적 검사하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집사님과 시아버님과 그 가정의 모든 형제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8호 이사님의 목장의 시아버님, 그리고 그 집사님, 모든 가족들 주께 올려드리오니.
1: 아멘.

0: 주님께서 전이되는 부분들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추적 치료하며 표적 치료하며 모든 것들을 의료진들을 정말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만나서
1: 아멘.
0: 정말로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평강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목장 모든 식구들이 중보기도하는 뜨거운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났던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마리아 집에서 기도했을 때 기도했던 그 장소에 기도한 그 집에 베드로가 나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목장이 그런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12장 있는 마리아 집 같은 뜨거운 공동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1208번의 문자도 있는데요. 딸이 뼈 종양이 의심이 되지만 늦지 않게 발견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0: 야. 믿음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1: 그렇죠.
0: 네, 따님의 네. 뼈 중간 의심되지만
1: 네.
0: 늦지 않게 발견한 것 또한 치료해 줄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귀한 1208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1208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 아멘.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1208님 가정 안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1: 아멘,
0: 믿습니다.
1: 아멘.
0: 왜냐하면 이 가정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1: 아멘.
0: 늦게 발견하지 않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치료하실 것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않고 염려 대신에 기도로 걱정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1208님 가정 안에 딸의 모든 뼈 조직들을 아버지한 태어났을 때의 모습처럼 완벽하게 깨끗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으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더라는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이루어지는 증인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자, 0360번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친정어머니 되시는 89세의 김영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교회에서 작은 오해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면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서 있는 모임이어서
0: 네.
1: 사실 사랑만 있고 좋은 것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0: 네.
1: 또 사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목사님
0: 그렇죠.
1: 이런 불편함도 생겨요.
0: 그러니까 오해와 이해의 차이는 단어 하나 차이인데 글씨 하나 차이인데
1: 네.
0: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1: 네.
0: 알면 이해하게 되는 건데요.
1: 맞습니다.
0: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1: 네.
0: 우리를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0360님 친정어머니 삶 가운데 교회 공동체 지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오해가 아니라 이해로 전환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 아멘.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89세 어머니 권사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성도들을 세우며 가정을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귀하신 권사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작은 오해로 인한 상처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상처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어머니의 상처를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관계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때 십자가로 평강으로 화목하게 이해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그 가정에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하나님 신뢰한 믿음을 놓지 않도록 0360님의 어머니 붙드시고 작은 신

0: 기도함에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89세 어머니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신 적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해가 이해로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생방송 소망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주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저희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우물정 9330입니다. 시합 9330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잠시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듣고 왔습니다. 11시 35분 여기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청주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시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3806번께서 지인되는 이진규, 이종원, 정현장, 박명우,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영, 안경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야, 이렇게 태신자들 많이 품고 계시네요. 그렇죠?
1: 네.
0: 네. 그리고 현재 이분 얘기인 것 같은데 암투병 중이시래요.
1: 네.
0: 암 통증도 없어지고 암이 전이되거나 커지지 않고 침윤되지 않고 다른 암도 생기지 않고 수술하지 않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셔서 저의 모든 암과 암의 줄기 뿌리까지 완전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1: 네. 암투병 중이시다 보니까 지인들의 영혼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0: 맞아요.
1: 네. 특히 가족들은 더할 거고요.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열 분이나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면서 이 귀한 이름들 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0: 아멘.
1: 특별히 가족들도 많이 이제 암투병 중에 계신 3806님의 그 상황들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 3806님 정말 열심히 달려오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암투병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인들 10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갖고 있지만 사랑하는 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몸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암투병 중에서도 전이되는 것을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롤러코스터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귀한 지인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 주님께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열 분의 이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이진규, 이종원, 장현장, 박명호, 최양숙, 황근호, 문용식, 박광렬, 임재명, 안경환 주여 이 영혼 기억하시고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3806년의 암투병 중입니다. 아버지는 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온전하게 정말로 적중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아버지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0: 아멘.
1: 그래서 온 가족이 3809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는 치료한 광선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매일매일 목도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리고 8267번님께서는 응답사를

0: 더군다나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 기도해서
1: 그러니까요.
0: 열매를 맺게 하시니
1: 네.
0: 정말 다음 주 월요일에는 광야 길이 열리심을 축하합니다.
1: 네.
0: 네, 축복합니다.
1: 자, 이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한번 더 기도해 주시죠.
0: 사랑해 하나님, 우리 8267님 소망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근무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근무처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아버지는 8267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여기까지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근무처 안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고 마음껏 아버지는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8267님의 주신 달란트, 은사,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8267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으로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 크로스로드에 교차로 있는 분들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 응답되어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놀라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자, 그리고 1580번님의 문자인데요. 어머니의 담도암으로 스텐트 시술 후에 집에서 자녀들이 이틀씩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고 있대요. 87세 노년에 어제도 체온이 38도로 올라서 119로 건양대 응급실로 도착해서 피검사와 CT 소변검사 했는데 방광에 염증이 심하고 대장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스텐트 시술 한 곳도 현재는 막혀 있어서 내시경으로 다시 시술한다고 대기 중입니다. 지금 아마 병원에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0: 네, 긴급하게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1: 네, 아이고.
0: 하나님 아버지, 1580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1580님 어머니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고,
1: 아멘, 아멘.
0: 아버지는 자원하는 기도의 심령을 주사 아버지는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담도암, 정말 사람들이, 의료진들이 말하는 그 정말 어려운 예우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어머니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 87세까지 여기까지 붙으신 하나님,
1: 아멘.
0: 아버지 갈렙은 85세도 강건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싸울만하다고 했습니다. 1580님의 어머니를 올려드려옵니다. 지금 현재 긴급한 상태에 주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도 또한 모든 체온, 아버지 염증 부분 모든 걸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주님 소망 기도에 통하여 응답하여 주시어서,
1: 아멘.
0: 아버지 병상에 계신 어머니를 만져주시옵소서. 그 염증을 일으키며 열을 유발시키는 그 원인을 주님께서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아버지는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간호하건 이 과정 가운데 이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도록, 내 영혼에 내가 어찌하여 낙심한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것,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게 갈급한 같이 1580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갈망함으로 바라봄으로 어머니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가족들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가 뜨거워서인지 지금 문자가 많이 도착을 해서 저희가 시간 안에 지금 여러분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는 번호에 우물정과 9330을 입력하시고 메시지에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본인 소개 어려우신 분들은 익명이라 남겨주시면 별도의 소개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2725번님이신데요. 언니가 몇 달 전에 허벅지 종아리 뒤꿈치에 피부 이식 수술을 했는데 빠른 회복과 뒤꿈치 이식이 잘 회복돼서 예전처럼 잘 걸을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요즘 어지럼증이 심해서 이비인후과 검사 후 약을 먹고 있는데 이상이 없기를, 건강하게 주님 의지하기를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0: 사랑이 많

0: 신 하나님 아버지 2715님 하나님 언니가 허벅지 종아리에 뒤꿈치에 피부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빠른 회복과 뒤꿈치 이식이 잘 회복되고 이전처럼 잘 걸을 수 있도록 그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1: 아멘.
0: 또한 아멘. 이 시간 어지러움증은 이비인후과 검사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1: 아멘.
0: 수많은 병자 가운데 아버지는 오늘 정말 2715님의 언니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1: 아멘.
0: 중심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지럼증인을 제거시켜 주시옵시고
1: 아멘.
0: 아버지 하나님 뛰어가도 달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언니와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네. 아멘. 자, 9393번님, 지금 남편이 고대 구로병원 수술실에서 왼쪽 엄지발가락 골수염 3차 수술을 받고 있대요. 1월에 우연히 타박상으로 시작된 것이 치료를 받음에도 악화돼서 엄지발가락 절단의 위험도 있어서 수술을 하였으나 재차 재발되어 3차 수술 진행 중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제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와 함께 치료의 하나님이 남편의 심령이 오셔서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간증하게 해주세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 오셨습니다.
0: 하나님 아버지 9394님 절박합니다. 아버지는 수로 보는 게 여인처럼 절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남편이 영혼구원 외에도 이 시간 골수염 3차 수술을 또한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연치 않게 타박상이 이렇게 점점 더 좋지 않는 예후로 가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9393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1: 아멘.
0: 아버지 남편의 영혼 구원과 남편의 치료와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1: 아멘.
0: 주시옵소서.
1: 아멘, 아멘.
0: 아버지 함께 남편의 손을 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부는 손으로 만져주시고
1: 아멘.
0: 그 통증이 있는 그 부위에 아버지 염증 있는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을 입을지어다.
1: 아멘.
0: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1: 아멘.
0: 주님을 주께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있고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 아멘, 아멘.
0: 신실하신 주님 이 가정에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자, 5600번 쓰시는 성도님께서는 36살 된 아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직까지 취업 준비생입니다.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주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취업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0: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600님 사랑하는 36살 된 아들을 올려드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버지는 5600님의 가정과 아드님 안에 잠잠히 역사하고 계시는 함께 살아계셔 도우고 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아드님 취준생입니다. 그 아드님 안에 잠잠하게 거하시며 아드님을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구원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1: 아멘.
0: 이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이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는 기적이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자, 그리고 지금 본인 별도 소개 없이 그냥 기도 부탁한 제목은요. 오빠가 그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옳게 되시는 사모님의 문제로 현재 교회의 사

0: 게임 위기에 놓여 있대요. 공황장애, 피해 망상증, 조울증, 우울증 등이 있고 시어머니 폭행, 가출, 이혼 요구, 자녀 양육 포기 외도 뭐 각종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네.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복합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을 지금 가정 안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익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0: 아멘, 아멘.
1: 이 가정을 지금 어떤 이유로 인해서 흔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폭풍 가운데, 태풍 가운데, 태풍의 눈은 고요하듯이 주님 안에 이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0: 아멘.
1: 이 가정의 하늘의 평강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흔들어버리고 있는 모든 요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제거되고 잔가지들이 잘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셨던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모습들로 아버지는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엑소더스 하신 주님께서 이 가정도 엑소더스 역사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한 분 더 끝으로 기도하면서 소망기도 시간을 맺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별도의 소개 없이 기도 요청을 하셨는데요. 암 수술 후에 요양 중에 있는 가장이시래요. 지금까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낙심, 걱정이 올라오는데 붙들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 일자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며, 같이 치료받던 병실 환우들 위해서도 역시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1: 하나님 아버지, 암 수술 후 요양 중에 계신 가장을 올려드립니다. 익명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낙심 걱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강한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 나누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아멘.
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0: 아멘.
1: 아버지, 병상에서 올려드린 기도, 이 소망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병실에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살아나며 회복되며 아버지 다시 한번 근무하며 일할 수 있도록 새 일자를 열어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같은 병실에 환우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가정 안에 가족들에게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에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들 올려드립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시고 모든 병상에 있는 가족들, 요양원에 있는 가족들, 요양병원에 있는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수련회, 여름 캠프, 세미나, 단기 선교 중에 있는 모든 젊은 청년들을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군대에 있는 모든 우리 장병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아멘. 네,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 될 겁니다. 네, 정말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께도 지금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 될 겁니다.
1: 아멘.
0: 네, 저를 청주에서 소망에도 보내드렸고요. 함께 가는 교회 이영규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저를 끝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곡인데요.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주님께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고백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소망의 기도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를 기억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영적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산발랍과 도비야라는 사람이 암몬과 모압과 아라비아와 아스돗 사람들을 막 부축입니다. 8절에 보니까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겉으로 볼 땐 이유가 두 가지예요.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사마리아 총독이 모든 권력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비야라는 사람은 암몬 총독입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역의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자기네 암몬 땅이 모든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막 공격하는 모양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보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영적 싸움이죠.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국지적인 어떤 싸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 모압과 암몬이 대표로 하는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몰록신을 섬겼습니다. 암몬은 그모스신을 섬겼어요. 이 두 민족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못 박힌 민족입니다. 영적으로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22절에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이라고 말했고 스바냐 2장 8절에는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괴롭히는 민족을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을 대표로 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은 새 역사를 쓰려는 느헤미야와 그것을 막으려는 모압과 암몬으로 대표되는 사단의 영적 싸움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싸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라반 밑에 20년간 종살이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귀한 귀향길에서 에서가 저 멀리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기다리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복수의 칼날을 준비하는 에서 앞에 이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죠. 결과는 화해로 허무하게 끝이 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겉으로 볼 때는 밤새 기도한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아주 몰골이 비참했습니다. 일곱 번 절하는 그를 보면서 마음이 좀 안 돼 보인 이 에서가 그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미움과 분노에 400명의 군대를 압도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실제로도 화해로 끝이 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실제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에서 먼저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합니다. 중보 기도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야만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보이는 현상은 바뀐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

1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가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고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그 창을 던졌지만 다윗이 그것을 두 번이나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단순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을 단순한 질투심이나 왕위의 다툼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울의 배후에 악령이 있고 그것을 막으려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다윗의 영적 싸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갑자기 산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3차 귀환인데도 불구하고 앞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1차 때는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이끌었지만 성전을 세우고 나서 성벽을 세우려고 할 때 금세 왕의 조서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왔지만 그는 말씀의 종이었지만 강력한 리더십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3차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강력한 영육간의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의 뜻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단이 영적 싸움을 거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영적인 싸움이 심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좋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뜻을 100% 순종하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사단이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일을 할 것을 사단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부흥을 이루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의 민족을 회복시킬 사람인 것을 알고 미리 알고 지금 공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히 시킬 때 막 꾸짖습니다. 이유가 뒤에 나오죠. 군대 귀신이 그렇게 일으켰다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집니다. 군대 귀신이 자신을 쫓아낼 예수님을 미리 알고 광풍으로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의 뒤에는 그들을 격동하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영적 싸움을 걸 때 막 너무 무섭게 매몰차게 폭풍우를 막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죠. 일반적으로 마귀의 공격 패턴은 이런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대단한 뭐 힘을 보여주기보다는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려요. 여우, 사막여우 보셨어요? 굴에 숨어있는 들쥐를 잡아먹으려고 굴을 무너뜨리려고 막 점프를 해댑니다. 그런 것처럼 점프하는 여우로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과장을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요란하게 하자 그들의 상처를 꺼내서 막 마음이 복잡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낙심시키자. 사단은 조롱하고 상처주고 낙심케 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이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떤 성가대에서요, 우리 성가대는 그런 일이 없는데 늦은 성가대원이 있었대요. 늦게 오니까 다른 성가대 중에 한 명이, 아유 노래도 못하는데 늦기까지 하네. 다행히 그 사람이 그걸 못 들었어요. 아니 그럼 끝나야 되는데 또 사명가진을 가지고 그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뭐하러 전해서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고 하냐면 노래 잘하는 너나 해라 하면서 파일을 확 뒤집어 던지고 나가버렸대요.

그 성가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별거 아니지만 분열이 일어난 거죠. 그 회복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별거 아닌 일로 조롱하고 우리를 상처를 끄집어내고 낙심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느헤미야는 이 영적의 싸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영적 전쟁에서 어찌 말하면 승리하는 법이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너무 간단하죠?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대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를 기억해라? 주님을 기억해라.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말을 할 때 아, 주님을 꼭 생각해봐 이런 간단한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자카르라는 단어가 뭐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건이 오늘날 나에게 현실이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새기다라는 게 뭐냐? 이 자카르라는 뜻은요, 망각을 일깨워서 잊었던 사실을 막 기억나게 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죠. 다 죽게 생겨서 감옥에 왔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부탁을 하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 40장 2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다. 깜빡한 겁니다. 여기도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기억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을 막은 거죠. 왜?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생각을 생각해내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9절에 추억하나이다 라는 단어가 자카르입니다. 옛날 2년 전에 그 이야기를 까먹고 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요셉이 있었네 라고 깨닫고 망각을 일깨웠다. 이게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요셉이 총리로 발탁이 되게 하죠. 하나님은 깨닫게 하세요. 갑자기 생각나게 하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셔서 자카르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실 때의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과거에 만났던 사건이 오늘 나에게 현실로 다가온다. 과거에 압도적인 사건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를 압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죠. 아무도 겁이 나서 나가지 못하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막 나갑니다. 아니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소년입니다. 아니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앞에 나갑니까? 말 그대로 객기를 부린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기서 죽어서 사람들의 뭐 투쟁심을 일으키기 위한 뭐 그런 화랑과 같은 정신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이 대단한 군사인 것을 알고 있어요. 키도 크고 창도 배틀채만한 큰 창을 갖고 누구든지 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동을 할 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도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그를 이겼던 기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대단해도 사자만큼 대단할까요? 골리앗이 아무리 힘이 세도 곰만큼 힘이 있을까요? 사자와 곰을 다윗은 이긴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물맷돌을 통하여 정확히 그들을 넘어뜨려서 양 한 마리도 잃지 않았던 놀라운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이 현실

이스라엘의 골리앗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현재 있는 문제보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승리의 기억이 현실의 문제를 압도했기 때문에 겁을 먹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믿음이 뭘까요? 만만한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게 믿음입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은혜로 지금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카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까짓 거 뭐 너 옛날 생각해봐라. 아 이 사람 하나 못 이기겠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 것이고 그 앞에 나갔고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또한 자카르 하면 또 다른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다윗과 골리앗 하면 이 그림이 꼭 생각이 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 카라바조는 천재 화가였어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카라바조라는 사람은 재능을 주셨지만 그 재능 때문에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 명과 암이 뚜렷해요. 빛과 어둠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력자였지만 이 실력 때문에 함부로 살았습니다. 왜? 재능이 금방 없어지지는 않으니까. 술 먹고 방탕한 행동을 하고 그 주신 재능을 함부로 막 썼어요. 그러다가 교황청에서 한번 이 재능을 보고 그림을 부탁했는데 그림을 잘 그려놓고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의 재능을 아꼈던 사람들이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나서 각성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결단하고 그린 그림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다윗이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가만히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림은 카라바조 자신을 그린 자화상입니다. 아까 그림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골리앗의 얼굴과 자신의 자화상이 닮아 있어요. 즉 골리앗의 모델로 자기 자신의 30세 된 얼굴을 그린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저기 손에 손을 들고 있는 다윗. 다윗도 카라바조의 16세 얼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골리앗도 자신이에요.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그린 거예요. 근데 16세 때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재능을 가지고 타락을 했어요. 재능을 함부로 쓰고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괴물이 됐어요. 골리앗처럼 자신이 변해버렸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깨닫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느냐? 성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타락한 자신의 목을 친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 성스러웠던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았던 삶을 기억하고 현재 이 괴물과 같이 타락한 자신의 목을 함부로 친 것입니다. 한 번에 쳐서 그 목을 꺾고 나는 다시 한번 성스럽게 살겠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죠.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받은 복을 오늘 찬양처럼 세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는 그 은혜가 압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가 더 커요.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앞으로 올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숫자가 많지 않은데 불구하고 세계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된
종교로

0: 국교로서 삼았을까? 여러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흑사병 설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흑사병 페스트가 돌았습니다. 막 쥐가 옮기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죽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로마에 다종교로 여러 종교가 있고 사술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누구 하나 이 죽음을 넘어서서 흑사병을 해결하는 종교는 없더래요. 그런 철학은 없더래요.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다 떠나더래요. 한 종교, 기독교만이 흑사병을 겁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기억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산 기억, 이 부활의 기억을 갖고 있고 이 부활의 기억을 다음 세대들이 계속 아주 선명하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즉 자카르, 예수님의 부활의 기억이 재림의 신앙으로 승화되어서 그 신앙 때문에 오늘 죽음이 두렵지만 죽음보다 더 크신 부활의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을 뜨면 뭐라고 하느냐? 주여 오늘 오십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는 주여 오늘 이 밤에 오실 겁니까? 모임을 하고 헤어질 때면 마라나타 주께서 곧 오십니다라고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너무 커서요. 흑사병을 극복하니까 사람들이 이 종교가 우리가 국교로 삼을 만한 종교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올해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의 자카르가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셨고 때로는 따끔한 가르침도 주셨고 때로는 의외의 귀한 선물도 많이 주셨을 믿습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자카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6개월에 많은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알아요.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잔악하고 얼마나 꾀가 많고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자신을 모함하고 공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이 이 고국을 놓고 기도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직을 줘서 왕의 측근이 되게 하시고 또 조서를 내려서 그것을 막았던 왕의 마음을 뒤집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로 보낼 수 있는 조서와 제목과 금전과 군대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분명히 있었으니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극복하리라.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절반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앞으로의 문제를 압도할 줄 믿습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래 참으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핍박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연약하고 미련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신 그 주님, 우리의 평생 그 주님을 은혜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악기의 아주 따뜻한 피치카토 연주로 함께한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번엔 핸델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핸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시바 여왕의 도착 3막에 나오는 심포니아 간주곡인데요. 오늘 이 작품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헨델의 오페라 솔로몬에 나오는 심포니아 시바 여왕의 도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메이저 작품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렉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베토벤이 가장 원숙하게 작곡을 하던 중기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을 만들 당시 교향곡 5번 운명 그리고 6번 전원 또 피아노 트리오 대공 등이 작곡되는 아주 원숙한 시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 작품에서는 그러한 원숙한 시기라서 그런지 첼로와 피아노가 동등한 위치에서 연주되는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을 통해 더 발전된 기악 형식으로 이르는 그런 시점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이 악장은 리듬감 있는 아주 재치 있는 스케르초 악장인데요. 처음부터 등장하는 아주 강렬한 리듬과 이 이후에 부드럽게 나오는 선율적인 대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메이저 작품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오늘 이 작품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 연주 스비아토슬라브 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소나타 3번 A메이저 작품 번호 69번의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글린카의 작품 준비했습니다. 글린카는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인데요. 이 오페라의 서곡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라는 작품의 서곡인데요. 이 오페라는 러시아의 국민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동명서사시를 바탕으로 작곡된 작품이죠. 오늘 이 오페라의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발라기 게르기예프가 지휘하는 마린스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의 서곡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 출신의 작곡가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조지 거쉰이 1924년도에 피아노와 재즈 밴드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죠. 클래식과 재즈를 아주 성공적으로 결합한 20세기 미국 음악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에 처음 등장하는 클라리넷의 그 유명한 글리산도, 그리고 재즈 리듬들, 블루스 선율들,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활기찬 도시의 풍경과 낭만적인 서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죠. 조지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 앙드레 프레빈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지 거슈인의 랩소디 인 블루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안산 시립합창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향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0: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

0: 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달러를 보내왔어요.
1: 예.
0: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0: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0: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0: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해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0: 그러니까 헌금 120달러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0: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은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1: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님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레위기.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살펴봐야 한다. 피부에 흰 부스럼이 생겼는데 그 부위의 털이 희어져

터지고 부스럼이 곪아 터졌으면 그것은 만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그가 이미 부정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므로 그를 격리시키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이 보기에 악성 피부병이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부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 피부병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상처 부위가 온통 휘어졌으므로 그 사람은 정결하다. 그러나 상처 부위가 곪아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제사장은 곪아 터진 부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곪아 터진 부위는 악성 피부병의 증거이므로 부정하다. 그러나 곪아 터진 부위가 아무러 휘어졌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돌아가야 하고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상처 부위가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정결하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는데 종기가 있던 자리에 흰 부스럼이나 번들거리는 희붉은 얼룩이 생겼으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야 한다.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 부위에 털이 휘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종기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상처 부위에 털이 희지 않고 상처도 깊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고도 상처가 피부에 넓게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다. 그러나 번들거리는 얼룩이 더 퍼지지 않고 그대로이면 그것은 종기로 인해 생긴 흉터일 뿐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 된 자리에 희붉은 얼룩이나 번들거리는 흰 얼룩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얼룩 부위에 난 털이 휘어지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면 화상 부위에 악성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살펴보아 얼룩 부위의 털이 희지 않고 그 부위가 피부보다 들어가 보이지 않고 옅어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 그때까지 얼룩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진단해야 한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얼룩이 같은 부위에 머물러 더 퍼지지 않고 수그러들었으면 그것은 화상으로 부풀어 오른 것일 뿐이다. 그것은 화상으로 생긴 흉터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레위기 13장 9절에서 2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 한 끼, 은혜 두 끼, 2시의 기쁨 두 끼, 최정민입니다. 25년, 13년, 40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25년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기다린 시간입니다. 13년,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꿈을 품고 노예와 감옥을 지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시간이죠. 40년,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준비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죠. 25년, 13년, 40년. 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단숨에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약속은 일찍 하셨지만 기다리게 하셨고 다듬으셨고 준비시켜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늦죠? 왜 하나님 응답이 없어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도 이 방송 듣고 계시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역시나 보내고 계신가요? 응답이 더디고 삶이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멋지게 이루어졌죠. 자,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광야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앞서 말씀드린 그 숫자 25년, 13년, 40년 각자의 시간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네, 2시 7분 이제 8분이 막 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2시의 기쁨, 저는 최정민이고요. 앞서 세 가지의 시간을 좀 알려드렸죠. 25년, 13년, 40년. 아브라함에게 25년, 요셉에게 13년, 모세에게 40년. 네, 훈련의 시간들이었는데 다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시계는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삶이 조금은 버거워서 나의 광야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물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모세와 요셉과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던 그 시간과 방법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게 이끌고 또 교육하시고 인도하시고 가실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은 1440번이세요. 정말 날씨가 습하고 덥다고, 오전에 여러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서 밀어두었던 집안 청소를 하던 중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됐답니다. 묵상 끝에 내 감은 두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이 찬양이 자연스레 이어지는데 너무 평안하고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2시의 기쁨에서 함께 듣고 싶어서 소리엘의 전부 찬양을 저희 2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잠시 후에 저희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전부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정말 이렇게 24시간 귀하게 방송할 수 있는 이곳, 이 채널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9330번, 샵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피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는 선물들. 어제 그 곱창 세트도 안 나간 게 하나가 있어서 그것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선물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우물정 9330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56번님, 오늘 연달아 3일째, 세 번째 출석하신다고 감사해요.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문자를 역시 기다리고 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듣고 오면 제가 어제 정말 좋은 분이 이 자리에 오신다 했잖아요. 그분이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어떤 분일지 궁금하시죠? 네, 찬양 듣고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여러분들의 문자 일상 나눠주시죠. 우물정 9330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0: 네, 도시의 기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요. 교회는 다 똑같아요. 상처를 받아서 발길을 끊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정작 교회가 왜 여전히 필요한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있던가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들은 책망하셨지만 교회만큼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워가셨죠. 자, 오늘부터 함께할 이 시간에는요, 지친 성도들에게, 흔들리는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문턱 앞에서 망설이시는 그 누군가에게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이 함께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극동방송이 이제 충주에서도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주 중계에서도 감사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감사예배를 준비하면서 충주에 있는 효성교회라는 곳을 찾았는데 담임 목사님을 뵙고 홀딱 반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사역의 목표, 비전, 형태, 우리 청취자들과 꼭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충주 효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광수 목사입니다. 귀한 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 청취자들이 다시

0: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목사님, 뭐 들으셨지만 또 듣고 계시지만 이제 충주에도 극동방송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0: 네.
1: 그 소식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0: 감동이 됐죠.
1: 네.
0: 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방송 선교를 통해서
1: 네.
0: 충주를 또 일으키시겠구나.
1: 네.
0: 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체 반겨주시니 사실은 효성교회와 또 충주에 있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또 이 방송에 나가고 있는 대전과 청주와 천안과 경기도 또 강원도 일부 지역까지 여러 일들이 시작될 것을 다시 한번 또 크게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0: 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지금 이게 시작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들을 보내고 계신데 2627번님이 이렇게 주셨어요. 오늘 첫 출석하셨는데 오늘 방송이 기대가 된다고 하시면서 충주에는 어제 비가 많이 왔대요.
0: 네. 네,
1: 시원한 단비 같은 은혜 방송 충주에서도 시작되는 이게 이 사실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연락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3104번님은 목사님 교회 집사님이세요.
0: 네.
1: 김성환 집사님이신데 오늘 저희 교회 목사님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혜로운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고요.
0: 감사하네요.
1: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 자,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들으시다가 은혜 되시면 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연락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워진 시대지만 역시 네. 그래도 희망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보실 때 네. 요즘 한국교회의 가장 아픈 모습이 어떤 걸까요?
0: 요즘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한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근위 현대사 속에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사회의 등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대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가슴이 아프고 시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견고한 복음 위에 겸손히 서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의 사연이 이제 도착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0: 먼저 교회에서 상처받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기대했던 곳에서 받은 상처는 다른 어떤 상처보다 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기대했거든요.
1: 그렇죠.
0: 교회에서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사랑을 기대했는데 사랑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더 그 상처도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고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배우고 서로 자라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문제는 존재한다 생각하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마음 아픈 일이 생기셨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시고 믿음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1: 네, 아마 여러 번 들었던 일화처럼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0: 네,
1: 네.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0: 그렇죠.
1: 자, 그리고 뭐 성도인들도 청자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모습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목사님.
0: 네.
1: 네. 목회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0: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와 또 예배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미디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이해가 되지만 또 이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영상 앞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이전과 좀 다르다는 것을 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목회적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공동체성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음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면서

0: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예배하자.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0: 네.
1: 그럼 꽤 오랫동안 저도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예전 같은 기쁨이 없다. 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0: 네.
1: 네. 왜 이런 영적 무기력함이 좀 빠지게 될까요?
0: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신앙의 슬럼프가 왔습니다. 아, 예전과 같은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아, 사실 이 분들은요,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대가 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이 있으신 것이죠. 믿음 없이는 내가 잘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고 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참 많이 가집니다. 저는 신약 성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전에 같은 기쁨이 없다라는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보게 될 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신앙의 단계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조금은 굽어 보여서 기쁨이 없는 시간처럼 보이지만 아, 이때가 바로 참아내는 시간이구나, 인내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시고 조금 더 견뎌보십시오. 아,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성도님이 가시는 길이 절대 헛된 길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걷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견뎌내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까지도 바라봐 주시고 때가 될 때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 참고 또 참고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1: 네. 목사님께서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도 저한테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잘 버텨라.
0: 네. 네,
1: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버텨내시는 게 그게 잘 하시는 거라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무엇일까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0: 잘 버티는 거죠.
1: 그렇죠.
0: 주님 은혜 가운데 말이죠.
1: 네. 자, 오늘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 모시고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 방송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같이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교회가 얼마나 희망되는 존재들인지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셔도 좋고요. 또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역시 같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101번님도 지금 두시의 기쁨 오늘 반가운 목소리 반갑다고 목사님 좋습니다 이렇게 연락 주셨고요. 자, 8773번님의 문자도 있는데 이렇게 오셨어요. 혹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0: 꽃시장에 다녀오는 길 휴게소를 지나치고는 급 졸음이 밀려들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에 잠시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듣는 찬양 은혜롭네요. 이렇게 종일 찬양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 그러니까요. 이게 또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건 이분의 마음밭이 좋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0: 그렇죠.
1: 네. 극동방송을 24시간 함께 들으시면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또 이 방송이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찬양을 잠시 한 곡 듣고 올게요. 목사님 그 얘기해 주신 그 인내라는 표현 들으면서 그 한이의 인내라는 곡이 있는데 이 찬양 좀 듣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말 이 방송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회를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못 나가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또 기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을 더 듣고 싶은데 또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어서 찬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이사모의 인내라는 곡을 듣고 왔고요. 2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은 극동방송 통해서 듣는데 대전과 중부권에서는 93.3으로 듣고 계실 거고 청주와 충주에서는 104.7로 현재 함께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충주 효성교회 김광수 목사님과 함께 그래도 교회는 희망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점들이 있거나 또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문자로 나눠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같은 주소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사님.
1: 네.
0: 교회가 역시 희망이겠죠.
1: 희망이죠.
0: 네. 그 희망을 어디에서 발견을 하세요?
1: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새번역으로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의미를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이 희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기에 아직도 이 시대는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880년대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사역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 이 시대에 희망을 준 것이 아닐까. 바로 예수님만의 희망이 있기에
0: 아멘.
1: 예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목사님 이제 교회의 본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1: 저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하여서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선교적 명령을 실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고

0: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교회는 세상과 열려져 있어야 하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모이는 그리고 예배하는 이 구심력이 작용하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이 원심력이 작용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성교회도 견고한 복음,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으로 늘 주일날 예배를 마치기 전에 효성교회의 본질을 되뇌입니다. 우리 효성교회는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인이 평생의 삶을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방향으로서 선교적 교회를 지향합니다를 함께 외치면서 이 교회의 본질을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1: 네, 바른 신학 건강한 교회로.
0: 네.
1: 네, 참 모든 교회가 바라는 네, 그런 지향점인 것 같고요.
0: 그렇죠.
1: 목사님은 또 그 요한복음 전공하시면서 또 교회의 본질이 또 선교라는 주제로 또 사역을 이끌고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0: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음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교회 신뢰도의 하락, 또 가난한 성도들의 증가,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의 사명인 선교가 타격을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목회를 하면서 참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안에서 요한교회가 오늘날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요한복음의 말씀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면 이 해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요한교회가 오늘날 교회와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이 외부 세력과 내부적인 배교자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로 아픔을 겪고 있었던 것이 너무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력과 내부적인 배교자들 지금 가난한 성도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참 힘들어하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교회들에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할 때 기록 목적까지 기록하는데요. 그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지만 산적해 있는 한국교회이지만 교회 본연의 사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사명, 즉 선교의 사명을 확고히 세운다면 교회는 회복되며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연구한 박사 논문의 주제입니다.
1: 네, 와, 신기하네요. 이게 요즘 현대교회에만 있는 모습인 줄 알았는데 이 당시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교회에 위협하는 외부 세력도 있었고
0: 그렇죠.
1: 내부의 그 배교자들도 있었고 또 이 문제를 또 같이 그때도 고민했다는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게 선교의 사명 이게 네. 해결책이다.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런 말씀 주시는 건데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것들이 보통 이제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0: 네.
1: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선교적 사명을 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0: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1: 네.
0: 선교는 해외에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참 깊이 묵상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 이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복이었습니다. 근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 복덩이라는 것인데 복덩이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가 바로 선교의 장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0: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최고 주님 안에서 주께 하듯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야,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옆에 누군가 있다면 혹은 없다면 문자로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아, 그렇죠?
0: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1: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복덩이죠.
1: 복덩이.
0: 네.
1: 와, 우리 복덩이.
0: 네.
1: 우리 그 귀여운 아들, 딸, 아들, 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복덩이고.
0: 그렇죠.
1: 남편도 복덩이고.
0: 그렇죠.
1: 우리 장로님도 복덩이고.
0: 네.
1: 네. 자, 그리고 꼭 표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목사님께서, 참 한국교회의 희망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신데, 참 찬양 듣고 와서는 그러면 이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또 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걸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또 여러분들 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일들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우물정 93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목사님이 그 복 얘기를 하시고 복덩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꽃이야. 이거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데
0: 그렇죠.
1: 예, 히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듣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네, 헤이스플랜의 너는 꽃이야. 아, 이 사랑을 들으면서 지금쯤 하교했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율동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도 교회에서 그 어린 친구들 보면 참 네. 귀엽고 예, 또 그 친구들이 있어서 교회가 참 희망이 좋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1: 저희 2부 예배 마치고 나서 네. 어르신들이 예배 마치고 나오시다가 보면 이제 각 교육부에서

0: 교회와 가정과 또 개인을 잘 세우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효성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사역하신 지가 한 11년?
1: 네, 만 11년 지나고 이제 12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0: 네. 효성교회에서 이제 사역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제 또 변화를 주고 싶었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 저는 효성교회에 와서 무엇을 바꾸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효성교회의 좋은 전통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효성교회의 효성은 부모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이나 행동이라는 의미의 효성이 아니라 새벽효 별성자로 새벽별 대신 예수님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효성교회 부임하면서 저는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견고한 복음, 건강한 교회라는 본질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다섯 가지 목회의 기둥을 세웠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에 참드리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 성경적 훈련이 필요해서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싶었고, 세 번째는 삶을 함께 돌아보는 목회, 또 네 번째는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여성교회의 가장 목회 철학으로 생각하면서 이 다섯 가지 영역 집중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0: 이 다섯 가지에 그 중점을 두시고 하시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셨는데,
1: 네.
0: 뭐 대표적인 사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역이라면 아무래도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를 전파하여서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에 태중의 생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이 계절을 복음으로 함께하는 평생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비 부부를 위한 웨딩 블레싱으로 가정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아기 학교, 다음 세대 교육, 어와나 쉐마 교육 지원센터 통해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청년들의 관심을 가지며 또 3040 세대 장년 그리고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도록 참 돕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선교적 삶을 훈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이 제자가 되도록 참 열심으로 돕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0: 네. 이 표현에 액티브 시니어라고 있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일반적으로 70이 되면 은퇴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0: 네.
1: 은퇴하고 나서는 이제 내 사역은 끝났구나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사실 시니어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 앞에서는 액티브 활동적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0: 네.
1: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액티브 믿음으로 힘있게 활동적으로 주의 사역 감당하시라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0: 너무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1: 네.
0: 사실 요즘 뭐 백세 하지만
1: 네.
0: 60, 70 넘어가면 이제 일할 곳도 많이 못 찾으시고
1: 그렇죠.
0: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그 임직 받으셨던 걸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1: 네.
0: 이제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그 자괴감과 어떤 우울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1: 네.
0: 이 표현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액티브한 나이입니다.
1: 네, 그렇죠.
0: 하실 일들이 많으시고
1: 네.
0: 그런 표현이 액티브 시니어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충주에서 11년 사역하셨는데 사실 충주분은 아니시죠?
1: 네, 충주가 고향은 아닙니다.
0: 그런데 충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충주 사랑 프로젝트도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충주에 관심이 많으니까 충주가 제 고향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효성교회 청빙 받아서 충주를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결국 그것이 주님의 사명의 자리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충주를 잘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임을 믿고 예수 사랑, 충주 사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진심으로 이 충주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목회

0: 예, 하고 있습니다.
1: 네. 야, 충주 계신 분들은 얼마나 힘이 날까요? 참,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 뭐 충주뿐 아니라 지금, 뭐, 지금 듣고 계신 대전, 뭐, 천안, 공주, 계신 곳곳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역을 사랑하는 일, 왜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을까요?
0: 사실 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지역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적인 선교가 우리의 하나의 본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그 지역에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면 역시 지역 속에서 함께 웃고 울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지역을 섬기는 일은 사회 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한 도시를 품는 사랑이 결국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저는 마지막 문장이 너무 와닿는데 네. 세계 선교도 내가 있는 이곳을 사랑해야 그곳을 선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네. 우리 지역을 먼저 사랑하고 품고 시작하다 네. 보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아우, 너무, 참 듣고 싶었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아, 목사님과 헤어지는 게 아쉬운데, 이제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목사님,
0: 네.
1: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듣고 계시지만, 네. 교회를 한동안 쉬고 계시는, 저는 이제 방학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도 듣고 계실 거거든요. 혹시 지금 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데도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주신다면 어떤 얘기?
0: 용기가 나지 않지만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이 없지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배우는 가족입니다. 혹시 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큰 결심보다는 작은 한 발만 더 교회 앞으로 내디디십시오. 기독교 신학의 거장인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고백록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참 의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과 다 가져보아도 진정한 평안이 주님 안에 있죠. 용기를 내십시오.
1: 아멘.
0: 주님 앞으로 다가가시고 한 걸음만 더 내디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1: 아멘.
0: 아멘.
1: 자, 성도들도 이렇게 힘을 좀 얻고 싶지만 이 방송은 또 그 목회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군요. 목사님들. 네. 네. 목사님들도 많이 지쳐있는 시대인데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료이자 네. 또 선배 후배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목사님들께도 한 말씀 좀 주신다면.
0: 감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담임 목회를 하시고 또 목회를 준비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목사님들은 전부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지 않은 일이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러하죠. 저는 함께 동역하는 저희 여성교회 목회자들, 동역하는 목회자들과 가끔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목회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님 목회자입니다. 저는 군대로 말하면 우리는 자원병이 아니라 징집병이라는 것이죠. 목회는 내가 원해서 온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부르셔서 온 자리이기에 저는 주님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리라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담임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또 함께하는 사역자들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기쁨으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1: 네, 성도인 제가 봐도요, 그 목사님으로 또 전도사님으로 네. 또 계시는 것만으로도
0: 맞습니다.
1: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을 정도로
0: 네.
1: 힘든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 덕분에 저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0: 전부 존경스러워요. 귀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1: 맞아요.
0: 바라보면
1: 존경스럽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아이고 목사님과 저희가 이번 주

0: 인사를 드리지만 다음 주 한 번 더 뵐 거여서 네. 끝으로 오늘 이 방송 들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 좀 주신다면 어떤 얘기 주실 수 있을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먼저 그 길을 걷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일터에는 은혜가, 삶에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써내려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주님의 이야기, 히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충주 효성교회 김광성 목사님과 함께 어지러운 세상, 네. 답답한 세상, 척박한 세상에 그래도 역시 교회는 희망이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오실 거예요.
1: 네.
0: 자, 우리는 교회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상처도 사람에게서 왔지만 위로도 결국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거죠. 혹시 지금 교회 문턱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극동방송에 도착한 여러분들 청취자들의 이야기 또 좀 더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그 문자를 주신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본인 교회에 어떤 문제를 얘기하셨거든요.
1: 네.
0: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에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이분이 다시 지금 방금 문자가 왔는데 감사합니다. 힌트를 네. 얻었습니다. 이렇게 네. 왔어요.
1: 감사하네요.
0: 네. 와, 참 신기하죠. 네, 이 교회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네. 한국교회가 풀어갈 숙제를 얘기한 건데 또 효성교회가 어떻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했는데 힌트를 얻었다는 얘기 저희가 큰 힘을 얻습니다. 자, 목사님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끝곡으로는 오직 예수뿐이네 마커스의 음성으로 이 찬양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려고 해요. 이제 금요일이 지나면 오늘 금요 저녁 예배를 가실 수도 있고 또 주일 예배도 있죠. 토요일에는 또 교회 모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교회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조직 안에서의 부담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여전히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희망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우리 지역에 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시의 기쁨 제작진에게 최정민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같이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우리 찬양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국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 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걸으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떠오르죠. 그리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 하는 의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하셨다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어요.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 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럽에 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2359번님 극동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1: 예.
0: 네네, 안녕하세요.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우리 반갑습니다.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1: 예.
0: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1: 아,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1: 아, 예.
0: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1: 아, 예.
0: 네네.
1: 그렇습니다.
0: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1: 네, 광주 북구.
0: 광주 북구.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들어봤습니다.
0: 들어봤어요?
1: 예.
0: 어떻게 들어봤어요?
1: 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0: 맞아요. 기독교 방송. 네. 들어봤군요. 우리 김은영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1: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와 같이 부동산을 해서.
0: 아.
1: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0: 네네.
1: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0: 예.
1: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0: 네네.
1: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0: 네네.
1: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0: 네네.
1: 아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 뭐 힘이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0: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 번 들으셨군요.
1: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자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0: 아니 그 방송.
1: 예, 방송은 듣지는 못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1: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0: 네.
1: 제가 나중에 남편.

0: 이제 처갓집인데
1: 네.
0: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 해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했는데
1: 못 살게 안 가면. 네. 네. 네. 네. 그래서 네. 한번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1: 네.
0: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 안 갔었어요.
1: 아 그래요.
0: 예. 네.
1: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뭐 가.
0: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 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상님들
1: 네네.
0: 제자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네, 경험도 없고 잘 모르고.
1: 잘 모르고.
0: 네,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람들이 와서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1: 아.
0: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아,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읽으시는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있어요.
0: 소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 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1: 오.
0: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모르겠는데.
1: 아,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네,
1: 창세기부터 쭉 들었어요?
0: 네, 창세기부터 지금 에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어렵고.
1: 아따,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네, 네.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네.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예. 지금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예.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네.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사실은
0: 선물이요?
1: 방송 중에 예.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0: 예예. 예.
1: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1: 선물.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예.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어? 쉽잖아요. 예, 예.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예.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라르 견과, 루브르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해가지고.
1: 많해가지고, 아, 쉬우려고 했는데 더 어렵네. 아,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쉽게 그래도 딱 머리에, 아, 나 이거 좋겠다. 한번 골라보세요. 선물.
0: 뭐, 아까 유산균 뭐 나.
1: 유산균. 유산균으로 예. 드릴까요?
0: 예, 한 가지인가요? 한 가지만 주신가요?
1: 한 가지 더 드릴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예, 오케이.
0: 얘기 엄마 하고.
1: 예.
0: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1: 한 가지 더. 애기 엄마 뭐 좋아할까요?
0: 애기 엄마요?
1: 뭐
0: 김치 세트.
1: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시면.
1: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예. 분, 그쵸. 그럼요. 예.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뭐 예.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2: 아니요.
1: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1: 아,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예. 다과 있나요? 다과?
1: 다과?
2: 네.
1: 견과?
2: 네, 견과.
1: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네. 김성현님.
0: 예, 예.
1: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0: 아, 예, 그렇죠.
1: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0: 예.
1: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송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우리
0: 예.
1: 김은영님.
2: 네.
1: 자, 우리 김송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면

0: 그 우리 김성윤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우리 김성윤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윤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수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우리 김성현님.
1: 예.
2: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1: 눈물 나네요.
2: 눈물 나죠?
1: 예.
2: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1: 예.
2: 김은영님 얘기, 쉽게 얘기 잘 하셨잖아요.
1: 예.
2: 삶에서 어려운 일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1: 예.
2: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1: 예.
2: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1: 알겠습니다.
2: 저 따라서
1: 예.
2: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2: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2: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2: 알겠죠?
1: 예.
2: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2: 아,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0: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저게 이렇게 방송국 국동 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2: 아유,
0: 우리 김은영님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이제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소연 사장님.
1: 예, 예.
0: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 예. 김은영 지금 예. 끊어진 것 같은데.

0: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1: 어떤 곡?
0: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1: 네네.
0: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1: 네네.
0: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1: 제목이 뭐예요?
0: 아, 내게 가.
1: 아, 내게 간 같은.
0: 평화. 예, 예.
1: 오. 야.
0: 그 노래를 아주 잘.
1: 참 좋았어요.
0: 엄청 잘 하셨어요. 일단 다 키웠어요.
1: 그래요.
0: CCP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1: 그렇구나. 예. 내게 간 같은 평화. 그러니까 네, 예.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간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0: 예,
1: 그
0: 예.
1: 근원이 아까. 예.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예.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예. 모셨을 때, 그 평화가 예. 올 수 있으니까, 뭐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간 예.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0: 예. 예, 예.
1: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0: 예, 알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0: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방송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의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가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한밭제일장로교회에서 대전 마마클럽 부흥기도회를 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하라는 주제로 한밭제일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성시화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이 7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모건대학교에서 유스캠프를 진행합니다. 바톤이라는 주제로 좋은나무교회 우성환 목사님과 예수전도단 제주지부 백세현 간사를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전도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GOT 선교회가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대전 순복음교회에서 2026 잽스 여름 영어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영어 성경 공부,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 활동, 뜨거운 예배와 말씀 등 다양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7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GOT 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가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대전시 중구 대둔산로에 위치한 좋은교회에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소통 미니스트리의 찬양 인도와 탈북민 정유나 자매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 기도회 대전지역협력교회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가 7월 26일 주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나사렛대학교에서 2026 나사렛 여름 연합 성회를 진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지구촌 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 기독교 나사렛 성결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동구 동대전로에 위치한 대전 동구 중독관리 통합 지원 센터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술로 인한 문제를 겪는 취약계층에게 방문 전화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역시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이 시간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인과 청지기의 위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끝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은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하나는 세상 인류의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말이든 간에 그 모든 종말이 올 때는 곧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허무한 것을 알게 되며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하여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전도서 7장 4절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지혜자의 마음과 또 어리석은 우매한 자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는데 물론 초상집도 있고 또한 잔치집도 있지만은 그 자체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초상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종말, 사람의 끝, 사람의 마감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잔치집 같이 모든 삶의 행복이 굴러두르고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해 속에서 모든 삶을 낭비해버리고 그리고 탕진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 모든 인생관이 다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의 모든 방향도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 가지고 있는 사고와 생각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느 종교에서는

말합니다. 운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돌고 돌며 그런 어떤 겁을 몇 겁을 지나고 난 다음엔 인간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인생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희망을 갖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생은 일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한 사람의 그 삶이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지는 않고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마지막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는 없다라 하는 겁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과 마침을 말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곧 창조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우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와 같이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종말적 신앙에 대하여도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 필요 없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큰 집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값진 보물과 권세와 권력이 딸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준들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정말 세상 살아가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옛날에는 허사가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허사가의 노래 가운데 보면은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거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일장의 꿈과 같지 아니하냐 그 12절 가운데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토지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며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벌 관 한개 죽지 않으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수의 한 벌에다가 관 하나면은 족한 인생으로 맞춰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이와 같이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델 교회가 되고 있는데 아니 그 많은 고난과 많은 공격과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초대교회가 생명력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생명력 있고 그 가운데에 정말 그들이 결집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된 원인과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는 종말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공격에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만나면은 또 성도들은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주여 오늘 오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또 커튼을 치며 잠을 잘 때는 주여 이 밤에 오시나이까 라고 물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만나 예배하고 헤어질 때는 마라나타 주 예수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항상 종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날 몇 시 어디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 시와 그때와 그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니 심지어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물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러주실 수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건 아버지의 주권이고 아버지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막을 연 만큼만 알면 됐지 그것에 대하여 선을 넘거나 그게 도를 지나치는 것은 그것은 월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권한을 주권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아야 할 것만 알고 알지 않아도 되는

그것에 대하여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하죠.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버지 권한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정말 적지 않은 사이비나 이단들이 말하기를 주님은 이때 오신다. 왜 자녀가 모르겠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고 아들의 권한으로 두지도 않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종말적 의식, 곧 목표 설정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맞춰질 때가 있고 끝이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만큼은 너희가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난해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의한 청직에 대한 말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는 그게 해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가 100마리인데 80으로 바꾸고 하면서 그거를 다 문서를 위조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걸 봤을 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방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도에 대한 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해석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종말론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배울 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뭐를 말하는가? 지혜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행위를 배우라고 하거나 그런 청지기를 부럽게 여기라고 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뱀은 악마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런 악한 것이라도 뱀같이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순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도 배워라. 짐승에게도 배울 게 있고 악의 상징이라고 하는 뱀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지 뱀을 쫓아가라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죠. 이단들이 말하는 것이나 이단들이 행하는 그들의 열정과 의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배워봐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이단을 따라가거나 이단에 대하여 그 이단이 되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옛날에 부자들은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 관리를 위하여 두게 되었는데 청지기는 주인에게 고용된 종이기는 하지만 수하에 자기가 거느리는 종들도 있는 종을 청지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인의 재산과 일꾼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인 이 청지기에 대하여 마지막 주인이
마지막 통

보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오늘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음성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의 수명이 다 됐고 너희 모든 것이 다 됐으니 샘하라. 이제 거기에 대하여 샘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감치라고 할 때가 그들에게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요, 성경의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하여 칭찬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했죠. 16장 8절입니다.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다. 지혜를 배우라는 거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지막은 세상의 끝입니다. 그들의 모든 목적과 그들의 삶의 목적도 세상입니다. 천국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모든 세상에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인들 보면 주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도 안 매고 도로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는요 하나님 앞에 보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무조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가면서 전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이 있고 바로 따로 계산할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상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파면도 하실 수도 있는 그분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온 다음에야 깨닫는다는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올 때에 건강에 대한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요. 사형수가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시간에 대한 중요함, 생명에 대한 중요함을, 그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재능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는데 주신 그분이 주인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인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기서 청지기는요,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것처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아차, 이 주인이 있구나, 그 주인이 샘하라, 이제 내 직무를 끝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될 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고만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맥주감사라, 추수감사라, 이런 절기나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나 주일이나 이 모든 절기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는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오늘 주 앞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은 청직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는 청직일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청직이에 있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청직이는 관리권만 있지 소유권은 없습니다. 재물도 관리하라고 주신 거고요. 자녀들도 관리하라고 주신 거지 소유로 준 거 아닙니다. 아내이든 남편이든 자녀이든 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유구로 만드는 게 아니라 노예로 만들고 내가 그들을 막 움직이고 하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관리하라고 꽃을 예쁘게 가꾸라고 하는 것처럼 가정을 가꾸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모든 자녀들을 갖고 줄 수 있는 그러한 관리권을 준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주인만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오직 모든 걸 다 받고 산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역대상 29장 12절을 보면 말씀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뭐에 있어요?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말씀하기를 각각 은사를 뭐한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돼 있어요. 은사도 주신 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청지기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적게 받았다고 낙심하거나 그거를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주신 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많은 물질을 주시면은 그거를 어떻게 잘 선용하고 어떻게 그거를 잘 활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주인에게 책망받지 않는 것으로 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고요. 조금은 적은 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재물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인정하지만은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것으로 얻었고 내가 한 모든 것들로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면서도 자기 모든 삶으로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것대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온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인 영성에 대하여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지고 있을 때 같이 섬기는 것은 불가하다. 하나가 위에 있게 되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은 분명히 자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 빛과 어둠이 공존하면 되죠. 천만의 말씀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장악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재물은 뒤따르게 돼 있고 내가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은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결론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는가, 재물이 우선순위인가.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은 하나님이 우선순위라면은요 재물은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우선순위에 두면은 하나님은 뒤로 빠지셔서 그를 돕지 않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키소, 코소, 카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키소라는 말은 돈주머니란 뜻이에요. 돈이 쓰여지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돈이 너희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쓰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가 아니면 네 영혼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네 이름을 위하여 네 것을 위하여 자기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기에 투자하는 거 그 사람의 위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라고 하는 것은 돈 주머니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네 가지고 있는 네 모든

있다고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코소입니다. 코소는 술잔이란 뜻이에요. 술잔이란 말은 어디서 쾌락을 느끼냐는 겁니다. 어디에서 재미가 있고 어디에서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복을 거기서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모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해둬야 하고요, 찬양해둬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하여 우리의 가치의 기쁨과 행복이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사는 것, 그거를 코소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카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열정이 어디서 생기냐는 겁니다. 너의 분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열정 있게 만들고 무엇이 너를 분노하게 만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갔다고 합시다. 도둑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가서 그것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사식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도둑이 오죽하면 가져가겠냐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둑질했겠냐고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아니 오죽하면 도둑이 가져갔겠냐고, 지키지 못한 당신의 문제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여러분은 무엇으로 분노한 게 만듭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봤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있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독하고 그 이름을 욕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만 있고 그것만 나타내고 아무것도 나갈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가운데에 다윗이란 소년이 뛰어나갑니다.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짐승반도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가? 그 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오늘날 여러분을 분노케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열정은 어디서 나오고 있고 여러분의 분노는 어디에 있냐 이 말이야. 자기의 재산 없어지고 뭐 조그마한 그냥 그려서 완전히 얼굴에 불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거냐 뭐 그 교회 안 나가면 되는 거고 예수 안 믿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벌써 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으면 너를 흥분하게 하고 열정하게 만드는 것이 너 어디에 있는가야?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가를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청지기임을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관리권만 있는 거예요.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희는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수위 한번 관한 게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가는 것밖에 더 있냐?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100을 가지고 80으로 고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내리면서 얘기하죠. 이 사람도 자기가 쫓겨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미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돈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위하여 영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의 영생을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남은 시간, 남은 재능, 남은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쓰고 사용하며 살아갈까? 적자 인생이 있고 흑자 인생이 있습니다. 적자 인생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잃은 것만, 과거에 그 전에 몇 년 전에 뭐 언제 전에 뭐 전에 과거에만 묻혀서 그 가운데에 그것만 기억하는 인생, 적자 인생이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흑자 인생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남은 거를 기억하고 남은 거를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남은 시대에 있는 이 남은 세월을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인생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청지기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어 이 딴들, 이 재물은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 사라지는 것이고 죽는 순간에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새겨라.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0: 창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재물이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모든 재물에는 불의가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의한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사귀라. 곧 영혼을 얻어라. 너희가 그 사람들을 얻고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삶을 그 살아가도록 내 인생을 전환시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평생 요 세 가지를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을 믿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미래를 준비하여 불의의 재물로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지금까지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 안병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1-563-5114번 천안 참 아름다운 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1: FABC 극동방송입니다.
2: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0화 300리를 걸어서 추운 겨울 평양에서 열리는 사경회에 가기 위해 300리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눈 덮인 언덕 아래에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고 있을 때 불빛을 향해 한 사내가 다가왔다.
3: 저는 평남 안주 사람이고요. 고찬익이라고 합니다. 연동교회에서 계송 교사님을 모시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어요. 곧 평양에 신학대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들어갈 준비도 하고 있고요.
2: 선교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말에 모두 눈이 동그래진다.
3: 아이고 참! 고구마가 좀 있는데 이것 좀 같이 구워 드시죠.
4: 고구마요? 아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구먼. 아이고, 감사해라.
3: 아유, 다들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5: 우리 딸애가 발을 다치는 바람에 조금 쉬려고 했는데 아이, 해가 똑 떨어지더라고요. 급하게 불 피우다 보니 시간도 지났고 그래서 아직 못 먹었네요.
3: 아유, 잘 됐네요. 같이 드시죠. 그리고 해 뜨면 같이 움직여요. 제가 따님을 얻고 가겠습니다.
4: 아유, 안 그러셔도 돼요.
3: 아유, 저 이래봬도 가죽 신발을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4: 근데 그쪽은 어디서 오신 거예요?
3: 아, 한성에서 출발해서 우주에 들렀다가 평양으로 가는 길입니다.
4: 아이고, 한참을 많이도 다니셨구먼.
3: 우주에서도 이 사경에 오겠다는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이 소식을 빨리 평양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좀 무리했어요. 이렇게 해가 빨리 질 줄 모르고 밤새 걸을 생각하며 가는데 이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이 언덕에서 사람을 만날 줄이야. 와, 이제 살았다 싶었죠.
5: 참 신기하네. 이런 데서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고.
3: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헤어지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송 교사님을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였거든요.
5: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3: 전에는 술에 노름에 하도 사고치고 다니니까

0: 바다에 끌려갔었거든요. 흔신 두들겨 맞고 말도 못하고 거지처럼 쓰러져 있는데 선교사님이 전도자 한 장을 저한테 건네준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죠.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그날로 내 인생이 갈라졌어요.
1: 갈라져요?
0: 네, 두 개로 딱 갈라졌죠. 지금의 고찬익과 예전의 고찬익. 이젠 예전의 고찬익으로는 못 돌아가요.
2: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0: 응!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고마웠는지, 그리고 또 어찌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그럼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죠.
3: 나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4: 정말로 우리 마음을 아시겠죠?
0: 아이, 그럼요. 저의 그 살려달라는 말에 이 말씀으로 저를 살게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 정말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 맞죠?
0: 에이, 이미 여기까지 걸어오신 걸 보면 부르심 받은 거 맞아요.
5: 그들은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 서로 꼭 붙었고 낯선 일을 품었다. 새벽이 밝자 그들은 다시 길을 나선다. 함께 길을 가기 위해 한 사람은 아이를 업고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졌다. 또 한 사람은 계속 기도했다.
6: 하나님, 이상해요.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가다니. 저는 편한데 힘드실까봐 걱정이에요.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얼굴도 너무 따갑고요.
7: 그래도 엄마 손이 따뜻하고 아저씨 등도 따뜻해서 좋아요.
6: 하나님, 우리 잘 도착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다 같이요. 그리고 평양, 그곳에 가면 우리 기쁘게 맞이해 주실 거죠? 꼭 반가운 얼굴로, 꼭 따뜻한 말로, 잘 왔다, 기다렸다, 보고 싶었다 얘기해 주세요. 나도 하나님 꼭 안아드릴게요.
5: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눈은 희끗희끗 녹기 시작했다. 질척이는 길이 끝없이 펼쳐진다. 그러다 찬익이 무언가를 보고 걸음을 멈춘다.
6: 저기요! 누가 있어요!
8: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어떡하지?
5: 젖은 지푸라기를 덮은 채 한 여인이 길 한쪽에 아이를 품고 웅크리고 있다.
9: 아이고, 이게 더 지체하면 사경의 시간에 늦을 텐데 시간이 없어요.
0: 일단 가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여기 따뜻한 물 좀 드세요.
6: 사람 있어? 아이도 숨 쉬고 있어.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8: 일단 얼른 저쪽 마을로 데리고 가요. 네.
7: 제가 짐 들게요. 아빠랑 아저씨가 업고 먼저 가세요.
9: 그래, 사경계 좀 늦으면 어때? 이게 먼저지.
5: 그들은 근처 마을로 내려가 쓰러진 여인과 아이를 돌봐준다. 작은 초가집 한 채에 살던 노파는 굶주린 모녀를 위해 죽을 끓였다. 모두의 손길로 차갑게 식어가던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다시 길을 나서려는데 말순이 입을 연다.
8: 이미 많이 늦었겠죠?
6: 그래도 저 여인이 눈을 떴잖아. 아이도 좀 먹기 시작했고 난 그거면 됐어.
9: 그럼 이미 늦었어. 솔직히 난 이미 죽었겠구나 생각하고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는데 안 그러길 잘했어 정말.
7: 진짜 다행이에요. 저 두 사람 왜 거기 앉아 있었을까요?
0: 내 모습 같았어요.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그땐 자포자기였죠.
8: 저 사람도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닐까요?
6: 어디에? 사경에?
8: 혹시 모르잖아요. 같이 가라고 만나게 하셨을지도.
9: 그럼 더 늦어질 텐데.

0: 도착했어?
1: 사경에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멈춰서 저 사람을 돌보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들 가세요. 저는 여기 남아서 회복하는 거 보고 따라갈게요.
2: 여보, 어떻게 할까요?
3: 저도 남아서 있다가 같이 갈래요.
4: 그럼 다 남았다가 같이 데리고 가.
5: 평양 사경회를 향한 300리길. 15일쯤이면 도착할 거라 생각했던 길은 25일이 걸렸다. 거친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손과 발을 녹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온기가 돼주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멈춘 시간들. 그들만의 사경회는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매일 걸을수록 소망이 깊어졌고 매일 함께 먹으며 감사와 기쁨이 쌓였다. 어느덧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었다.
2: 도착했네요. 우리가 진짜 왔어요.
0: 25일이라 거참 돌아도 많이 돌았네.
4: 돌아오긴 했어도 다 필요한 길이었지. 안 그려?
2: 그렇죠. 힘들긴 했어도 모든 시간이 다 좋았어요.
1: 맞습니다. 저는 이미 사경의 참석보다 더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4: 이다리로 25일을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은혜요. 아이고,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3: 저기 아주머니가 그러는데요, 내일까지 한대요 사경회.
1: 네?
0: 하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게 어디야.
4: 그나마 다행이네. 조금만 더 늦었으면 사경회가 아니라 사경만 헤매다가 집에 돌아갈 뻔했어.
1: 아유, 얼른 들어가시죠. 진짜 사경만 헤매면 안 되니까.
6: 오늘 저는 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아주 멀리서 걸어온 분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쌀을 챙기고 추운 길에서 쓸 땔감도 챙겨서 왔답니다. 그런데 15일이면 올 수 있었던 이 길을 25일이 되어 도착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 병든 아이를 업고 다리 아픈 어른을 부축하고 쓰러진 사람을 살리고 함께 끝까지 오려고 멈추고 또 멈추다 보니 이제 겨우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들이 걸어온 모든 길이 너무 감동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으로 걸어온 그 길이 비록 돌고 돌았더라도, 구불구불 휘어졌더라도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까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이 300리의 고단한 인생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때론 넘어지고, 때론 돌아가고, 때론 멈추고,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 바로 그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내 마음 내가 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었단다.

FA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 제10화 300리를 걸어서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 장찬희였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소문난 전도왕 이영희 집사님입니다.
1: 제가 이제 24살에 안양으로 시집을 갔는데 남편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시부모님은 교육자시고 두 분은 너무 훌륭하고 좋으신데 남편이 이상했어요. 알코올 중독에 분노 조절도 안 되고 도박 중독에 너무너무 이 분노가 일어나면 술병으로 막 때리고 찌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맞아 죽을 뻔하고 몸에 흉터도 많고 이렇게 힘든 지옥과 같은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신혼 때 남편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입이 뜨끔하면서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제 초제를 제 입에 부어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 선생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5살 딸이 있는데 저를 정말 우리 딸 성인이 될 때까지 살려주시면 정말 예수 잘 믿을게요. 제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살려주셨다는 걸 제가 알고 빚진 자 마음으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 제가 교회 오시면 감사, 안 오시면 더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죽을 뻔한 그 지옥 같은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또 주님을 만나다 보니 이 전도는 정말 너무 쉬운 거였어요. 제 인생 살아온 거.

0: 그 힘든 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전도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보니 이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지만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시부모님 우리 남편 왼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고 전도를 했고요. 우리 시부모님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내 자아가 자꾸 살아나면 내가 부활하면 전도가 안 돼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전도가 되더라고요. 주위에 들어보면 전도가 정말 부담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천국 가서 누구 때문에 내가 천국 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싶습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창원 명곡교회 이영희 집사님이었습니다.

0: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살고 있는 허주윤 학생의 아빠 허성호입니다. 제 나이 50인생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시작과 함께 귀여운 딸 자식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미래를 꿈꾸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북한에서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밤마다 듣곤 하던 극동방송이 있어 저희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식에게만은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싶어 탈북의 길을 택했지만 탈북 과정과 남한에서의 삶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의무를 다하고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 자녀의 학자금 마련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딸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놀랍고 기뻐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학자금 마련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는 다시 또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마음을 전합니다. 허성호 올림.
1: 북한에서

서 숨죽이며 몰래 들었던 작은 전파. 그 전파로 지금은 대한민국의 한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세우는 손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도와 전파 선교 헌금은 바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듣고 한 영혼이 절망에서 일어서며 한 청년이 다시 꿈을 꾸게 되는 그 자리,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해지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만든 통로를 통해 오늘도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사역에 동행하실 분은 문자메시지 샵 9330, 우물정 9330,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전파라고 남겨주시거나 02-828-9330, 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십니다.

기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은 그 생각하는 일과 경영하는 일에 있어서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다 성취되는 것도 아니며 지혜로운 사람이 계획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한문으로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란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모략을 세우지만 일의 성사는 하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성경적으로 풀이하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여 성공을 거두었을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왔다는 사실과 혹여 우리가 계획한 일이 어그러지고 방향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내가 주 안에서 결정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응답에 감사로 반응하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이건청 씨의 정덕기 곡이었고요. 소프라노 김혜란이 노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가곡과 함께하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입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꽃으로 와다오, 향기로 다가와다오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도 꽃처럼 향기처럼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아름답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죠. 오늘 말씀 잠언 16장 1절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먼저일 때 우리의 경영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작곡가 변훈 내 남은 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훈은 1926년 함경남도 함흥 이북에서 출생해서 2000년 8월 서울에서 사망합니다. 그는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그리고 포르투갈의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직업 외교관으로 30여 년을 일해왔지만 우리에게는 작곡가로 더 잘 알려져 있죠. 정규 음악 과정을 밟지 않고 음악을 공부하여 활동한 작곡가인데요. 그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명승

씨를 소개하는 작품들을 많이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또 다른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떠나가는 배 그리고 나그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그네 박목월의 시를 가사로 했고요. 테너 박인수가 노래했습니다. 앞에 보내드렸던 곡은 떠나가는 배 양중혜의 시를 가사로 했고 소프라노 홍혜경이 노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작곡가 변훈 네, 가곡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작곡가의 작품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잠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바울은 네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축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마음의 경영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면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해 가실 줄 믿습니다.

별 해는 밤 윤동주 시의 정영주가 곡을 입혔습니다. 바리톤 김건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별 해는 밤은 지금 러닝타임이 10분가량 되는데요. 가곡 한 곡이 이렇게 긴 곡도 흔하지 않을 텐데요. 이 곡은 시인 윤동주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작곡가 정영주가 기획하여 만든 곡입니다. 오늘 윤동주의 시 별 해는 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현재명의 곡 나물 캐는 처녀 바리톤 최현수가 노래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시고요. 마음이 머무는 노래 소프라노 한윤옥이었습니다.

0: 그저냐.
1: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202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농사를 짓고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 감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종이지 그들은 모든 고역들을 다 감당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막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아들이 나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져 죽여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그래 낳는데 보니까 남자예요. 기뻐할 일이 아니라 너무 황당하고 힘든 일이죠. 그런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지도자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하시죠.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유월절 그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가정들마다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그 홍해바다가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믿음으로 건너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 힘으로 건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과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쏟아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40년 동안 의복이 휘어지지 않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얘기하냐? 너는 내가 인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죄인 됐던 자리에서 의인 되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할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그 은혜를 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억을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2026년 살면서 목사님, 난 한 개도 감사한 게 없이요.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없지, 아무도 없죠? 손 드는 사람 있을까? 아주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격하게 감사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주의 은혜라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막 외치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느냐? 기억할 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01장 찬송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감사를 고백하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죄인되었던 우리가 의인되고 지옥 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되고 마귀에게 종노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 험한 길을 사명의 길로 바꾼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멘!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라. 이 말은 뭐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힘든 일 있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합격했을 때도 감사하지만 떨어졌을 때도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아플 때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멘이죠.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뭐하라는 거예요? 아름답도다나. 아름답도다. 여러분, 산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곡을 건널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요. 길을 만드셔요. 그 믿음이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산이 있죠. 인생에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질병의 산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의 산을 막 지금 오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힘들게 해서 자녀들 때문에 오는 고통의 산을 넘고 있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다양한 산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산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결국 그 산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떤 산을 넘었냐?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뭐 하려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올라갔어요. 자기 종에게 그 지게를 지고 나무 지게를 지게 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그 산을 오르죠. 여러분, 등산하러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꼭대기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험한 산이죠. 발길이 얼마나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산을 오르죠. 그리고 그 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다 산이 있어요. 모세는 신의 산을 올라가죠.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세 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의 사선을 세 번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가 금식하며 세 번 올랐던 그 산을 학자들은 여덟 번 정도 올라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인생에는 산이 있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들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치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어디 산을 올라요? 십자가에 갈보리 산을 오르시죠. 성전산.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은 그를 부활하게 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인생에는 산이 있어요. 나 힘들어. 요즘에 너무 힘들어. 여러분, 다 그런 산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가 얘기에 쿡 찔러서 얘기하면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질 만큼 어려운 산을 지금 올라가고 계신 분들이 있죠. 다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산,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 엘리야가 올라갔던 갈멜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치고 고난 가운데 올라갔던, 예수님이 오르셨던 산, 골고다산, 그와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넘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친 이 산들은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다 주의 은혜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은혜로 넘어가는, 그래서 감사는 험한 산을 사명으로 넘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은 여러분 생명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생명, 생명.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노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0: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다 그러하니.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파랑개비가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들어 성령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주고 삽시다. 시작. 여러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곡을 건너고 정말 때로는 추위를 건너고 더위를 건너면서 복음의 사명자로 사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선교지는 아프리카만 선교지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 여러분 일터가 선교지, 사명의 자리가 선교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며 사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늘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논산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전한 복음이 그 땅에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논산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736-1457번 논산한빛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분 찬양 세계로 미래로 세계가 인정한 인삼의 고장 금산 청정한 건강도시 아름다운 금산군에서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지친 심장아 쉬어라. 기쁨도 다시 기억될 것이고 슬픔도 다시 잊혀질 것이다. 해가 지면 이슬이 내리듯 지금 이 고요함 속에 쉬어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언제 거두실지. 그러니 지금은 그냥 쉬어라.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말해요. 지친 심장에게 가장 필요한 건 쉬는 거래요.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퇴근길 친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편히 머물러 주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7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다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레스트, 쉼이라는 시로 행저질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로제티는 이 시를 아픈 시절에 썼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그때.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죠? 이 시 안에 조급함이 없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말투였어요. 우리도 이 퇴근길이 늘 홀가분하진 않잖아요. 오늘 잘했는지 모르겠고 다음엔 또 어떻게 버티나 싶기도 하고요. 집에 가도 때론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저녁에 이 시가 말해요. 그냥 쉬어라. 기쁨은 다시 기억될 거고 슬픔은 다시 잊혀질 거라고요. 하나님이 때를 알고 계시니까요. 오늘 밤은 그냥 쉬어라.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쉬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에게 쉼을 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사연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들 기다릴게요.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너무나 좋겠습니다. 또 행저질라 잘 듣고 있다는 여러분의 출석 체크도 언제나 대환영인 것 아시죠?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9330번 오늘도 문자창 활짝 열어놨고요. 무료로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고 찾아오시면 무료로 행저질라에 사연 참여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행저질라에서 여러분의 저녁을 은혜와 또 소망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녁 기도문 늘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분주한 가운데 있어서 기도문을 챙기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래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일상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주세요.

웃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 저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무료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면 바로 링크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과 또 저의 선곡한 찬양들로 오늘 풍성하게 꾸며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맛있는 전통 떡집 병과예찬에서 떡 선물 세트, 은송 꽃농장에서 꽃바구니를,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고요? 출출하시다고요? KY식품에서 콤플레이크 천마차를, 물고래 이야기에서 이마밴드와 목밴드를, 한지공예 전문공방 부여 종이와 풀공방에서 한지로 만든 키링, 대전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38년 전통 프리미엄 돈가스 샐러드 뷔페 유생촌 관저점에서 식사권을, 자연 그대로 건강 그대로 자연과 함께 식탁을 열다 자연 한 스푼 동전 육수를 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좋은 날, 좋은 날 익스프레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 한 주가 참 빠르게 지나가요. 여러분들은 한 주가 빨리 지나가나요? 아니면 조금 더딘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마다 참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이번 한 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어제는 대전극동방송에서 다윗 영화 상영회가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 오늘 개봉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전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을 초청해서 어제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개봉 전날 함께 영화를 보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짤막하게나마 저희가 맛보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이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문자로 남겨주셔도 너무나 좋겠어요. 2330번님이 저희 행저질라 게시판에 장문에 또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축하해주세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랑하는 저희 아빠의 생신입니다. 저희 아빠는 오랫동안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의 즐거운 여행을 위해, 교회 새벽 예배 운행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운전대를 잡으시는 모습을 보며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르지만 아빠는 그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한순간도 긴장을 놓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오신 아빠가 저는 참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그동안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해 주시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빠의 건강이 가장 소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운전하시고 여행객들의 행복만큼 아빠의 하루하루도 행복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저희 곁에서 환하게 웃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아빠께 제 마음이 꼭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운전대를 잡고 계실 모든 기사님들께도 늘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시길 함께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참 웃음 지어지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따님의 그런 애정어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여행객들은 늘 그냥 설레고 즐겁고 그런 시간인데 마냥 즐겁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막상 그 버스를 운전해주시는 우리 기사님들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도착지에 닿기까지 얼마나 긴장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실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면인데, 우리 2330번님 덕분에 또 금연까지 제가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소중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님 너무나도 생일 축하드리고요. 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버님의 건강 또한 그리고 그 믿음 또한 중요하니 더욱더 강건하시고요. 늘 안전운전 하시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330번님 지금 계속해서 듣고 계신다면 우리 아버님 선물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물 수령하실 수 있는 주소와 또 아버님 연락처 성함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 어디선가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모든 기사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또 안전운전 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330번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8463번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갑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어요. 축복합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607번님 온 가족이 저녁 식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녁 기도문도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한 주간 애썼던 모든 가족분들 가정에서 쉼을 얻길 소망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또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네요.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행저질라에서 오직 대전 극동방송 이 93.3MHz 혹은 104.7MHz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만 전해드리는 행저질라 저녁 기도문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찾아오시면 무료로 사연 참여 가능하고 기도문이라고 어플리케이션에 보내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서머 스페셜로 꾸며지는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 아직까지 낯선 분들 계실 줄 아는데요. 이 새 한글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새 번역이나 개역 한글 혹은 개역 개정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것처럼 한 가지 역본입니다. 성경으로서 원문에 최대한 충실한 번역이 되도록 노력한 성경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원래 읽고 계시는 잠언과 더불어서 참고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잠언 5장을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나눕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나누고 잠언 5장 함께 하실게요.

잠언 5장. 낯선 여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라. 얘야, 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나의 깨우침에 귀를 기울여봐라. 그러면 신중함을 지킬 수 있고 너의 입술이 알을 보존할 수 있어. 낯선 여자의 입술에서는 벌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 여자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워. 그렇지만 그 여자는 나중이 되면 쑥처럼 쓰고 두 날 세운 칼처럼 날카로울 거야. 그 발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고 있어. 그 걸음걸음은 스올로 다가가고 있고 그 여자는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아 자기 길이 빗나가는데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 얘들아, 내 말

말을 들어라. 내 입으로 한 말에서 떠나지 마라. 집을 갈 때 그 여자에게서 멀찌감치 떨어져라. 그 집 문에 가까이 가지 마라. 너의 자랑거리를 남들에게 주면 안 되지. 너의 나날의 삶을 잔인한 사람에게 주면 안 되지. 내가 가진 것으로 낯선 사람들이 실컷 즐기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힘들여 모은 것이 다른 나라 사람의 집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다가는 내가 나중에 가서 끙끙거릴 거야. 너의 육신과 몸이 사그라질 때에 너는 말할 거야.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지? 내 마음이 왜 꾸짖음을 물리쳤지? 왜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지? 왜 나를 가르치는 분들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 내가 하마터면 온갖 재난에 빠질 뻔했네. 많은 무리가 모인 한가운데서. 아내에게서 기쁨을 찾아라. 너의 물통에서 물을 마셔라. 너의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시냇물을 흘러 넘치다니 너의 샘물이 길거리로 물길들이 광장으로 그 물은 너 자신만의 것이어야 해. 너와 함께 있는 낯선 사람들의 것은 아니야. 너의 샘이 복을 누리기래. 내가 젊을 적 만난 아내에게서 기쁨을 찾기래.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그 젖가슴이 언제나 너를 흠뻑 채워주고 넌 그 사랑의 매력에 늘 빠져있기래. 얘야, 왜 낯선 여자한테 빠져있어? 왜 다른 나라 여자를 껴안고 있는 거야? 사람이 가는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 그분이 그의 모든 길을 살피시는 거야. 악인은 자기 잘못에 붙잡히고 자기 죄의 올가미에 붙들리는 거야. 그 사람은 훈계가 없어서 죽는 것이고 어리석음이 크다 보니 비틀거리는 거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잠언 5장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내린 많은 비로 삶의 터전을 잃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현장에서 애쓰는 구조대원들과 공무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에게 지혜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거센 바람과 폭우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온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작은 삶까지 기억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일터와 가정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화평을 이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저녁 주님의 평안으로 쉬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회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오늘 7월 10일자 저녁 기도문이에요. 한 주간 너무 분주해서 횡저질라 저녁 기도문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만큼은 꼭 챙겨가셔서 이 한 주 일상을 마무리하시는데 꼭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으로 기도문이라고 세 글자 보내시거나 극동방송 어플리

처질라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레미콘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하시면서 오늘도 기도문 챙겨갑니다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5101번님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쉼이 있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9467번님도 즐거운 퇴근 시간입니다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 8173번님 평택에서도 다슬 PD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요. 운전 중이에요 하셨어요. 8173번님 안전운전 하시길 바래요. 1106번님 여기는 계룡이에요. 후덥지근하지만 비에 큰 피해가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저줄라와 함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늘 애청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1106번님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0084번님은 샬롬 오늘 하루가 많이 더운 날이었어요. 바빠서 더 더웠지만 늘 극동방송과 함께 할 수 있기에 말씀과 찬양으로 행복한 저녁까지 이르렀네요.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기도문도 감사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더웠죠, 여러분? 와, 저는 잠깐 방송사 밖을 나갔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모두들 진짜 진짜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요, 여러분,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시원한 물 자주 들이키시고 일하다가도 쉼의 시간은 꼭 짧게나마 가지시고요. 축복합니다. 0084번님 더웠던 만큼 더 시원하게 쉼 있는 저녁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5026번님은 최PD님 행저전라 가족분들 축하해 주세요. 4시간 전에 새 생명이 태어났답니다. 40살 딸이 수술로 어렵게 예쁜 여자아기를 출산했어요. 지금은 대전의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음성에 있는 집으로 갈 땐 극동방송을 잘 듣고 갈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우리 5026번님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정말 웃음 지어지는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생기신 거잖아요. 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따님도 건강하게 다시 회복하셔서 태어나실 거고요. 우리 손녀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예쁘고 건강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9191번님 새싹 달고 오셨네요. 친구 소개로 조금씩 듣다가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9191번님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5329번님 퇴근 시간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하시면서 기도문 챙겨가셨고요. 0942번님 오늘도 감사한 기도문 받아가겠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보내보기로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3664번님은 샬롬 기도문 그렇게 비가 내리더니 멈췄네요. 주님은 다 뜻이 있어서 많은 비를 내리시겠지요. 오늘 하루도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의 하루 보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행해지고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도 더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겠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여러분의 쉼이 있는 그런 저녁 보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문을 챙겨가고 계시는데요. 오늘 7월 10일 금요일자 저녁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번으로 기도문 세 글자 보내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 기도문이라고 남기셔도 링크가 전송이 됩니다. 여러분 편하신 방법대로 행저전라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주님 안에서 편히 쉬는 주말 보내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저녁을 함께하는 친구 최다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AD 극동 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에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과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본문으로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6개월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맥주 감사절만 되면 왜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 가을에 주수 감사절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수 감사절도 있는데 왜 우리 맥주 감사절을 지킬까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중에서도 해본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레위기 23장에 보니까 이 맥주 감사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게 레위기 23장에 다 소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중요한 절기,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매년 해마다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약에서 절기가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신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세 번째는 그 절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간략히 그 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0: 아멘. 오늘 우리는 레위기 23장의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절기 설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를 좀 활용을 하는데요.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칠대절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질문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살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밤에 이게 부산으로 가는 이정표인지 대전으로 가는 이정표인지 이게 저 전라도 광주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서울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우리가 운전하다가 우회전해야 될지 뭐 속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이정표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인생의 브레이크를 주고 사인을 주셔서 그 사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절기를 주신 거죠.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를 생각해보면 이 3대 절기 유월절, 칠칠, 초막절 여기에 한 다른 절기씩 붙어서 이렇게 한 세트를 이루게 됩니다. 유월절이 한 세트가 되고 칠칠절이 한 세트가 되고 초막절이 한 세트가 되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열 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마지막 열 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애굽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첫 번째 난 사람이나 가축 중에 첫 소사는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것이 죽음의 사자들이 지나가도록 넘어간다 의미에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그들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바로 붙어 나오는 것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납니다. 일주일간 뭐 하냐?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지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에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세트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이 무교절인데 바로 그 무교절 기간 안에 16일이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딱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가 되는데 이 초실절은 어떤 것이냐 하면요. 그의 첫 번째 보리수확한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감사, 첫 열매를 감사하는 시간이 초실절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히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 세트로 묶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오는 세트가 뭐냐면 독립적인데 그게 뭐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절은 초실절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 초실절이 지난 7주가 지납니다. 7주가 지나면 77, 49, 49일이 지난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이 칠칠절이라 하고 오순절 다섯 번 10일이 지났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에는 보리가 아니고 이제 밀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소산으로 빵, 밀빵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 똑같은 절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맥추 칠칠절, 맥추절에서 이렇게 유래하고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밀농사를 잘 지난 시간 동안 밀농사를 잘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가을 때가 되는 게 유대인 일력에는 7월 달인데요. 지금은 칠칠절은 3월 달이에요. 3월. 근데 7월 달에 가서 이제 밀농사, 보리농사는 다 끝나고 이제 포도농사가 7월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미래 첫 번째 소산을 드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을 지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마지막 세트 묶음은 뭐냐면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각각 다른 절기인데 나팔절은 뭐냐면 나팔절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이 7월 1일이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새해 첫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날로 하면 음력으로 설날 1월 1일이 되는 설날이 되는 거죠. 이때 새해가 밝았다라는 의미로 나팔을 막 길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절이 7월 1일이라면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법궤가 있는 데 가서 법궤 뚜껑을 속죄수로 하는데 그게 짐승의 피를 붓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1년에 한 번씩 속죄, 죄를 속하는 용서받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곧 이어서 진행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이에요. 왜 장막절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장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늘을 뻥 뚫린 그 자기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장막을 만들어서 하늘을 뻥 뚫린 그런 장막을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포도농사의 결실을 맺게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다 따서 재워둔다 해서 수장절이 돼요. 이게 이 초막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절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포도농사를 잘한 것을 저장하면서 하나 내년을 또 향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바로 초막절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7대 절기가 이 레위기 23장에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구약에 7대 절기가 있다고 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는 것이 구약의 레위기 23장은 사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본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절기가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신비고 축복이에요. 그럼 먼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면 죽음이 지나가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음을 지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절기가 무슨 절기였어요?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행사를 치르시고 떡과 포도주를 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이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벌써 이 예수님 태어나기 16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1400년 전에 다 계획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어떤 그래 우리가 결과적으로 죄의 노예 상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온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과 죽음의 노예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된 무교절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 유월절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있다 했죠. 첫 보리 농사 지어서 바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서 우리 모두도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초실절의 의미가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세트에 있는 칠칠절,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맥주절이 똑같은 말이라 했죠. 똑같은 절기예요. 그러면 이 칠칠절에서 맥주, 그렇게 밀농사를 보리가 아니라 이게 밀입니다.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소산을 올려드리는 이 맥주절 이걸 갖다가 초실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지난 보리농사를 지었고 이제는 밀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지난 세월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저 수장절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한 포도 열매까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 감사절, 오순절, 칠칠절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게 됩니까? 신약에 와서 오순절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성천하셨어요. 40일 지나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해서 기도하다가 10일 후에 그게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정확히 50일 후 오순절날에 마가 다락방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면서 방언이 일어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최소한 남자 3,000명이 예수님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영적 대추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의 추수 감사가 이제는 신약에서 영적 추수 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살아났고 지난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수할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룹에 속한 것이 뭡니까?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나팔절을 보면 새해가 왔음을 나팔로 알리잖아요. 신약에서는 나팔로 부는 데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

일곱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시기가 되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일. 속죄일은 예수님이 원래 양이나 소를,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로 속죄수의 부음으로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죽임으로써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제사함을 받게 되는 은혜를 그 속죄일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럼 마지막 초막절은 어떨까요? 초막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그 시간인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광야에서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절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된 거죠. 예수님이 절기의 완성이라고 말씀할 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교절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초실절의 주인으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순절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통하여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앞으로도 계속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고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의 공급자로서 우리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이 모든 7대 절기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다. 그것이 신약의 제자들이 지금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7대 절기가 예수님 안에 다 성취되었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하나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우리 영에 충만하기를 우리가 갈망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 이 여러분, 1일부터 6일까지 일하되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기 위해서 이 해막, 성막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면서 1일부터 6일까지는 일하고 7일째 쉬라고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왜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일부터 6일까지 일하고 7일째 안식이기는 내가 창조주다. 이걸 기억하라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죄와 죽음의 그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낸 구원자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안식일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 하나님이 숫자인데 하나님이 7일째 쉬셨고 7일 쉬시라 했는데 땅을 경작하는 것도 7년째 안식년, 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7년 안식을 하고 그 다음 7년, 7년, 7년, 7년에서 7번 또 7년이 지나면 77에 49, 49년이 지나고
한 해 더 지나면 옷은

0: 절처럼 50년이 되죠. 50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농사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았어요. 희년이 되면 그 땅 판 땅을 원래 산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경제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을 판다든지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으면 이 팔린 사람도 자기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 구원자 내 하나님이다. 너희가 너희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너희는 나를 바라보고 나를 만나고 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하다. 지금 이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할 때 인간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또 하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여러분 이 절기가 이 모든 절기가 누구에게 성취되었다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노예 가운데 나의 욕심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 자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멈추고 주님 바라보면 나도 살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난 6개월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6개월 동안 하나님 또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디딤돌교회 임성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디딤돌교회 042-488-7780번 또는 대전 극동방송 042-828-933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실패처럼 보이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틀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때문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안 된 것이 잘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만남을 얻게 됩니다. 겸손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끝낼 것을 끝내고 정리할 것이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실패처럼 보이는 성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호산나 앨범 Believe 중에서 Everyday 들으셨고요. 이어서 Stan Edicott의 곡으로 눈을 들어 영광의 줄을 보라 Open Your Eyes 그리고 Elvin Slot의 곡으로 Midnight Cry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here in my soul 옴니버스 경배와 찬양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음반 Be Magnified 중에서 Sanctuary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로스 페슬레의 곡으로 Heroes from Heaven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즈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 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 찬양 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팔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

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이 밤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아멘. 우리는 누구나 삶이라는 전쟁터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승리하는 다윗이 되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마주한 현실 속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몇 개만 쥔 그저 작고 무력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보기엔 그저 약자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의 반전 가득한 결말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를 택해 일하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직 한 부류,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 앞에 거대한 골리앗을 넉넉히 무너뜨리는 영적 승리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커스의 다윗의 노래와 나무엔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에필로그의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세 곡 함께 했습니다. 대전 93.3MHz, 청주 충주 지역 104.7MHz로 보내드리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안녕하세요, 남지구입니다. 대전 극동방송 청취자와 함께하는 애니메이션 영화 다윗 상영회가 바로 어제였죠. 그곳에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현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영화 다윗을 봤는데요. 그 영화를 되새겨보며 오늘 오프닝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수많은 군사들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 때 소년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건 나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 그리고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은 허망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죠. 어쩌면 우리 삶의 전쟁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다윗의 승리처럼 진정한 승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전투를 치르시고 승리하신 모든 여러분, 여러분 각 삶에서 보여주신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서 분명 다 아시고 다윗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한 주 바쁘게 보내신 여러분의 문자와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구현모의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가이 펜로드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과 비타의 마귀들과 싸울지라 기타 연주 찬양으로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세 곡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7월 10일 금요일 밤입니다. 기분 좋은 주말을 앞둔 오늘,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나요? 어쩌면 내 앞길을 턱하니 막고 서 있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온 힘을 다해 눈물겨운 전투를 치르느라 지쳐 계시지는 않은지 마음이 쓰입니다. 어떤 모습의 한 주였든 이 금요일 밤만큼은 치열했던 삶의 무기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주님 품 안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담아서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 보내드릴게요. 안개 속에서도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이 저녁에 듣기 좋은 영어 찬양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더 워십 존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머리를 누워 쉴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곡 전해드리고 돌아올게요.

여러분을 위해 가져온 더 워십 존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이 영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밤 9시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끝곡은 앙상블인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연주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주님의 빛을 따라 걷는 주님과 함께 이 밤에 저는 제작진행의 남지구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밤도 또 주말도 무탈하시길 기도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천연.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날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실제 치료에 사용하는 인지적인 왜곡을 교정할 수 있는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 아니면 도라는 양자 태계식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또 한 번의 실수를 실패로 연결짓는 것처럼 결론을 비약해서도 안 됩니다. 감정에 휩쓸린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완벽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단점이든 장점이든 과소 혹은 과대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멋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5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잠언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편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 루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야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위 러브의 옛 난 예수의 날 빛이요 같이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스테픈 맥월터와 제이슨 클레이본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3번님이 신청해 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 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리칼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강주영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하나님 원맘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 이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 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의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 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게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스페셜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정의 주 나의 평안 이두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서머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achine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잡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 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루벤이요 루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받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하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저 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질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여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땅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자라주세요 하고 눈물에 포옹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 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서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에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 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그 길을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 저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로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탁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외우게 하셨어요. 근데 외웠는데요. 제 머릿속에는 계속 감도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 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0: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죠.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만.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0: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Mission FM.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 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느낍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앤키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맞춰서라도
0: 네.
1: 순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1: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0: 네.
1: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레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 얘기하거든요.
0: 네.
1: 상트페레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0: 네.
1: 라고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 들리잖아요.
0: 네.
1: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1: 네.
0: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1: 네.
0: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1: 그렇죠.
0: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1: 네.
0: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네.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네.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 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0: 네.
1: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6시간 일해라. 그래도
1: 네.
0: 거기에 뭐 불평불만 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0: 네.
1: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0: 네.
1: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 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만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 네.
0: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1: 네.
0: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다는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니까 평양 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 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어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려졌어요.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이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살해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비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비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비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비가 가방을 주워온 그 A라는 사람을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0: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에서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세대를 가리켜서 M세대, AI세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 성경이 맞는지 현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대가 맞는지

한번 판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현 사회를 한번 조명을 해볼게요. 서울고등법원 분야판사를 지내시고 아마 그보다도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변호사를 하시면서 극동방송에 칼럼을 방송하셨고 목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에 늘 오셨던 이우근 장로님이 이거 방송할 때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으로 계시면서 내가 방송을 듣다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분이 생각하는 정신없는 향락과 정신만 남은 도덕 그거를 네 가지로 분석을 해놨어요. 탈윤리, 탈문화, 탈문자, 탈역사 요 네 가지로 현 사회를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가지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탈윤리, 탈윤리의 뚜렷한 징후는 아마도 생명의 복제로 대표되는 무제한적인 정보 과설 과학기술의 발달일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수포 옥수수와 육질 좋은 쇠고기를 복제해내는데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1, 2년 안으로 복제 인간이 출혈한다는 것이라는 예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제의 주체인 인간이 복제의 대상으로 전락되는 순간입니다. 판사님이 보시는 현 사회입니다. 소위 원조 교제라는 이름으로 스스럼 없이 서로의 살을 엮는 40대 남성과 10대 어린 소녀들을 연결해주는 고리는 다름 아닌 최첨단 인터넷 통신 기술입니다. 이것이 원조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며 다만 타락이요 폐륜의 윤리일 뿐입니다. 무제한의 편리함과 무제한의 향락 속에서 윤리와 도덕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 세대를 가리켜 어느 학자는 정신없는 향락주의와 정신만 남은 도덕주의라고 개탄한 바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도덕은 이제 그 정신조차 남아있지 않은 빈 껍데기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교통과 정보의 발달로 사회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간관계는 윤리적 바탕과 인격적 깊이를 상실해버리고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급증하며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유기하는 가정 파괴 행위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이 오늘날의 윤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세대를 가리켜 폐역한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떠한 세대인가?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음란 사이트를 안 보고 위험업소 속에서 장사하고 있지만은 학교를 다녀도 물들지 않고 부정과 부패 속에서 생활한다 해도 성도는 그곳에서 깨끗이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패역한 세대라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 패역한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거스르며 죄악을 죄로 모르고 육욕만 챙기는 세대에 하나님과 된 성도 여러분들은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살고 있지만은 절어 있지는 않다고 그러죠. 진흙 속에서 있지만은 연꽃은 더럽지 않은 것처럼 신자는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고 이 시대 사조에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이 젊은이들을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시면서 격몽, 요절, 요결, 율곡 선생님이 이런 마음을 담아 학문을 시작해서 청년들을 위해 쓴 책이 있습니다. 계몽, 요결, 나오는 인생을 망치는 여덟 가지 습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건 율곡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행동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습관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낭비만 하는 습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습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번째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허위만 가식을 가지고 있는 습관, 풍류를 즐긴다는 핑계로 인생을 낭비하는 습관, 돈에만 혈안이 되어 더 보려고 하는 습관,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는 습관,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며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습관 버리라고 했어요. 아무리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의 손길 한 번만 잡으면은 그 사람은 다시 살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대목입니다. 성도는 원망과 시비를 없어하여야 악한 세대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의 사도 간절한 호소입니다. 원망, 시비 없이 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의 중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날씨도 원망하고 비 온다고 원망하고 목사 설교가 길다고 원망하고 교회 나가면 별 볼 일 없다고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챙겨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 음식이 없다고 원망, 고기가 없다고 원망, 원망으로 가득 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심정, 원망하는 자는 천국을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을 받는 자는 원망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망의 근원은 오해와 시기, 욕망에서 발생한다고 하지요. 보라당의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되자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고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천막에 나타나게 하셨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성막 앞으로 가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내가 당장 그들을 죽여 버리겠노라. 그리고 두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님, 향로를 제단 불로 향을 피워 급히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원해 속죄를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단히 노하셔서 무서운 전염병이 발생될 겁니다. 그때 성경 퀘스를 내드리는데 몇 명 죽었는지 아는 사람? 나도 성경 다시 보고 알았어요. 1만 4,700명이 죽었어. 지금 베네수엘라에 뭐 이전이 지진 나와가지고 죽은 사람 현재 찾은 게 한 2천여 명 된다 그러죠. 이때 연병으로 죽였던 사람들이 14,700명이 된다 그래.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는데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12. 데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림하지 말게 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2. 다투고 논쟁을 하고 정치, 학술, 예술, 평론에서 간혹 유익이 되는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서로 얼굴을 불티고 해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시비할 때 한번 원망과 시비의 바람이 불고 가면은 단계가 단결이 파괴되고 기쁨이 소멸되고 덕성이 파열되고 진보가 중단됩니다. 용교 보스턴에서 왔죠. 보스턴 야구 경기장에서 연습 시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대팀이 볼드모 오리오라고 하는 상대팀의 투수가 존 맥으로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볼을 던졌는데 때리라 배드에 있는 사람 머리를 때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투수한테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더그아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서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 그 싸움의 결과로 보스턴 야구 근처에 있던 집 백채가 전소가 돼서 불이 났어요. 사소한 시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던지다가 다리도 맞고 얼굴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맞으려면 야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야구 선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못 참고 뛰어가서 방맹이를 가지고 지금 투수를 때리려고 하니까 그쪽 팀들이 또 보호를 하고 싸움이 붙었어. 삽시간에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얼마나 격렬하게 일어났는지 경찰도 제지를 못하고 누가 불을 던져가지고 야구장 근처에 있는 집 백채가 타버렸어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하더라도 시범 경기는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시범 경기에 투수가 잘못해가지고 머리에 쳤는데 조금만 참으면은 다음에 홈런을 치면 되는데 야 그걸 못 참아서 배트 방맹이를 가지고 투수 때려 죽인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그아웃에 다 나오고 이쪽 팀들이 다 나와서 싸움하면서 삽시간에 누가 불을 지르는 가운데에 시비와 분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고 합니다. 잠언 20장 3절에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두 번째 대목은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빌립보서 2장 15절이에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그랬어요. 무책임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형편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흠없는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나는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데모데전서 3장 10절에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라. 책망 없는 사람, 책망 받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야, 나는 중학교 다닐 때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담임선생님이 우리 앞에 앉은 애들 1번서 5번 교무실에 데려가서 그때 군대 훈련 받을 적에는 나무총으로 했어요. 나무총. 내가 초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 여기다가 넣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벌 받을 때요. 그래,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담임선생님이 무조건 앞에 1번서부터 5번 너들이 했으니까 교무실에 와라. 그래가지고 그 나무떼기 총을 겨드랑 이 저 겨드놓고 앉아서 한 시간 벌 받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까 겨울에 난로를 피워야 되는데 난로 필라고 거기 학교에서 일하는 무슨 주임 같은 분이 와서 난로에다 불 넣고 소시개 넣고 필라 그러는데 나가는 기둥이 저 연기 나가는 기둥이 그때 양은 이런 거를 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저리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연기가 그거를 어떻게 잘못해놔서 그냥 쿵 하면 이게 떨어지고 쿵 하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부러 와서 교단에 서서 자꾸 쿵쿵 하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거기 어떤 애 하나가 야 시끄러우니까 그 연통을 바닥에다 놓고 다 밟아버렸어. 그렇게 납작해졌지. 그 납작해진 연통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불 피러 온 사람이 교무실에 가서 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그랬냐. 담임선생님이 와서 핸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놈들이 했을 거다. 성만균 역사 선생이요. 나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조그마하니까 그런 거 하지도 않았는데 다 중간에 있는 한 애들이 와서 하도 자꾸 떨어지니까 아예 그냥 다 밟아놔가지고 납작해가지고 갖다 다시 걸어놓으니까 담임선생님이 창피한 거예요. 자기 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벌 받다가 담임선생님이 뭐 써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님 도장 받아 갖고 오라 그러더라. 이거 뭐 우리도 해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잘못했다고 써가지고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오는데 난 죽어도 도장을 못 받겠어요. 집에서 말 잘 듣는 애로 소문이 났는데 말 안 들었다고 퇴학시킨다고 이거 가서 써갖고 그래. 그걸 써갖고 도장 받고 와야 퇴학을 안 시킨다고 그래. 그래서 그날 학교에서 집에도 못 가고 선생님한테 울면서 빌은 거예요. 용서 한번 해달라고. 야, 죄도 안 졌는데 내가 용서해달라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지. 그래도 퇴학 맞을까 봐 그냥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세대보다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럴 텐데 어저께 신문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임선생 얼굴을 때렸다고 그러더라. 패역한 세대. 누가 이 세대를 고칠 것인가?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믿는 여러분들이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런데 나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전쟁토행에 나가야 돼요. 임금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진도 지휘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양반이 낮잠을 자고 부시시 일어나서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지붕은 다 평평해요. 이웃

집에 내려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더라. 보니까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부하를 시켜서 그 여자를 왕궁에 데리고 왔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알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어. 얼마 안 있다가 그 여자가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최전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데 휴가를 줬어. 그래 휴가를 줬는데 임금님한테 전쟁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포도주도 주고 빵도 주고 떡도 주고 집에 가 쉬었다가 휴가 내가지고 쉬었다가 다시 가라고 전방으로. 그런데 그 남편이 우리야라고 하는 용사요, 집이 안 가고 궁전 추녁 끝에서 밤을 새우고 그 얘기가 임금님 귀에 들어가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욥이라고 하는 우수한 장군이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임금님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우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전쟁 보고를 다 잘했는데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놔서 죽게 하라고 하는 편지를 임금님이 보낸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을 최전방에 갖다 놨는데 적군에 의해서 죽었어.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자마자 무조건 벳시바라고 하는 우리야 장병의 마나님을 그냥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마누라를 삼은 거예요.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지금 대한민국의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 나는 눈 비비고 찾아볼래요? 없더라. 나단이라고 하는 선기자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많고 다른 한 사람은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자기 양우리에서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를 뺏어다가 요리를 해서 그 손님을 대접했는데 임금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 왕이 노발대발 해놓은 거예요. 그놈은 죽여야 된다. 재산 다 몰수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영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Thou art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얘기를 선지자한테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지요. 충성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겁탈을 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Thou art the man. 그때 저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아이가 죽었어. 그거로 하나님이 벌을 갚아주시고 낭중에 그 여자한테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다윗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건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라.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 빛들로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니 너희도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말을 하지 않지만은 빛을 비춰주고 등대는 소리를 내지 않고 빛을 비춰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0: 세상에 반사하는 것, 흑암이 변해 광명의 세계가 되고 미신과 죄악의 세대가 없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빛을 발해 세상을 밝게 해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끝마칠게요. 1980년 7월 27일 카이로의 육군 병원에서 이란 왕 팔레비가 임파선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권력의 허상함을 잘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그가 22살 때 왕위에 오른 왕 중의 왕 샤앤샤로 자처하면서 2500년 전 페르시아의 꿈을 재현하겠다고 전력을 투구하고 그의 인기는 한올을 치솟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는 백색 혁명을 주도하여 근대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았으나 그의 장기 집권에 따라 비밀 경찰이 생기고 서서히 부패하는 정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1979년 1월 16일 회교 혁명이 일어났어요. 하루 저녁 팔레비 왕이 쓴 파티 비용으로 1억 달러를 썼답니다. 전용기 비행기 화장실에 금으로 도색을 했고 60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절대의 왕으로 자처하는 그가 가족과 셋째 왕비 파라와 흙 한 주먹으로 망명길에 올랐지만 모로코에서 바하마로 다시 멕시코로 미국으로 다시 파나마로 방랑 생활을 하다가 최후에 카이로에서 파라와 사남매 그리고 2천억의 유산을 남기고 나는 지금 죽는다. 암으로 인해 이 죽음의 고통을 나는 무덤으로 이끌어왔다 하며 죽었습니다. 인생은 아침 안개라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분에 우리가 예수께서 수천 번 걸쳐 베틀레헴에 태어났고 수천 번 걸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여러분은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정치를 하든 경제를 하든 목회를 하든 교사를 하든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패역한 세대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320-0553, 02-329-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하나님을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 살아내길 결단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 중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온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열등감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열등감에 걸려 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내 삶의 키워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거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결국 상처 입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가 시작이 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학교를 자랑하고 재산을 말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되게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원수는 아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모르되게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사람들 뒤에 서 있어야 했던 사께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의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패보다 사명이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학벌을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건을 먼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셨고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조용한 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치료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라며 우리

0: 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내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사라지고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졌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울고 있는 작은 열등감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950번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의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소유로 있던 가드와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또 모압을 물리쳤습니다. 모압 백성은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나라를 넓히려고 유프라테스 강까지 나아가려 하자 다윗이 그와 싸워 그의 군대를 하맛까지 쫓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전차 1,000대와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전차를 끌던 말 100마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말들은 다리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다마스커스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고 왔으나 다윗은 그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군대를 아람

아람의 다마스커스에 두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또 하다데셀이 다스리던 디브핫과 군에서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많이 빼앗아 왔습니다. 후에 솔로몬은 그것으로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다란 노대야와 기둥과 노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마당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모든 군대를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우는 자기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을 축하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도람은 다윗이 하다데셀을 물리친 것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다데셀은 전에 도우와 맞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도람은 은과 금과 노쇠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그 물건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또 자기가 물리친 나라 곧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아말렉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에돔 땅에 군대를 두어 머물게 했습니다. 모든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올바르고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입니다.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고 사워사는 왕의 서기관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왕의 경호대인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지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다윗 왕을 모시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얼마 후 암몬 사람들의 왕 나아스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하눈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나하스는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신하들을 하눈에게 보내어 그의 아버지 나하스 왕의 죽음을 위로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위로하러 암몬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하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 왕을 위로하는 것이 정말로 왕의 아버지를 공경했기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 성을 엿보게 하려고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성을 정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을 절반쯤 깎고 엉덩이 부분의 옷을 잘라내어 그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눈은 그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자 다윗은 사람들을 보내어 자기 신하들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이는 모욕을 당한 신하들이 매우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기다리시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오라고 그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때의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의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의 은천 달란트를 보내어 전차와 기마병을 고용했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전차 3만 2천 대를 빌리고 기마병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또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아가와 그의 군대가 와서 메드바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자기들의 성에서 나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모든 용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암몬 사람들도 나와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문 곁에 서 있었습니다. 도우론 왕들은 암몬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들에 있었습니다. 요압은 자기들의 앞과 뒤에 적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뽑아서 아람 사람들과 싸울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나머지 군대를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사람들과 맞서 싸우게 했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람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내가 어려워지면 나를 도우러 오너라. 만약 암몬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네가 어려워지면 내가 도우러 가겠다. 용기를 내어라.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해 용감히 싸우자. 여호와께서 스스로 보시기에 옳으신 대로 하실 것이다. 요압과 그의 군대가 아람 사람들을 공격하자 아람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암몬 군대는 아람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 앞에서 도망쳐 자기들 성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진 것을 보고 전령들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동쪽에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인 소박이 그들을 지휘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불러모아 그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아람 사람들과 맞섰을 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도망쳤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아람의 전차병 7,000명과 아람의 보병 4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또 아람 군대의 사령관인 소박도 죽였습니다. 하다데셀의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물리쳤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평화롭게 지내기로 하고 다윗을 섬겼습니다. 그 뒤로 아람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봄이 되어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왕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였으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땅을 멸망시키고 라빠 성으로 가 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냈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금관에는 값진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금관은 다윗의 머리에 씌워졌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값진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라빠 성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습니다. 또한 다윗은 암몬 사람들의 모든 성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한 뒤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지 않아 게셀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십배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항복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라흐미의 창은 배틀채처럼 컸습니다. 그 뒤에 가드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드에는 굉장히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습니다. 그도 역시 거인족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드에 살던 거인족의 자손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어보고 싶은 욕심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세시오.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에게 알려주시오. 요압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에게 100배나 더 많은 백성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주 왕이시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왕의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려 하십니까? 그래도 다윗 왕은 요압에게 명령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며 인구 조사를 한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모두 11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47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다윗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수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벌을 보여줄 테니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라. 네가 고른 대로 너에게 벌을 내리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받을 벌을 골라라.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할 것인지 칼을 들고 쫓아오는 원수를 피해 세 달 동안 숨어 다닐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칼을 받을 것인지 결정하여라. 그 3일 동안은 온 나라에 무서운 병이 돌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을 칠 것이다. 이제 저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 말을 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소. 사람들 손에 벌을 받는 것이 실소. 여호와께서는 매우 자비로우신 분이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 편이 낫겠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무서운 병을 내리사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예루살렘을 치게 하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사람들을 치자 여호와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벌을 주고 있는 천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되었다. 그만두어라. 그때 여호와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윗과 장로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슬픔을 나타내는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양처럼 저를 따르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와 제 집안에만 벌을 내려주십시오. 주의 백성을 죽이고 있는 이 무서운 병을 멈춰주십시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갓을 통해 다윗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라.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자 다윗은 순종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갔습니다.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 몸을 돌려보니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네 아들이 몸을 숨겼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갔습니다. 오르난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니 이 다장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그러면 이 무서운 병이 그칠 것이오. 값은 넉넉히 계산해 주겠소.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 다장마당을 가지십시오. 내주 왕이시여, 좋을 대로 하십시오.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로 쓸 소와 땔감으로 쓸 다작판과 곡식재물로 쓸 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왕이 오르난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 값을 다 주고 사겠소. 그대의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는 않겠소. 거저 얻은 것을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로 바칠 수는 없소. 그리하여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하늘로부터 번제물을 바치는 제단 위로 불을 내리사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자기에게 대답해 주신 것을 보고

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은 기브온 언덕에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와 그의 칼이 무서워 그 성막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 없었습니다.

0: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많이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갖고 계심을 믿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네, 기도의 정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 계획을 들어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이유겠죠.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않고 또 기대지도 않고 오직 기도로만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그 기적의 비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구했기 때문일 겁니다. 무더운 여름 몸과 마음도 지치기 쉽지만 우리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모든 신들 앞에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 찬양, 백투 더 바이블 뮤지션의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를 가리켜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하셨는데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아주 따끔한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던 문제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넉넉

기 풀리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 더 크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Someone is praying for you.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박정호 선가사의 목소리로 영어 찬양 함께 하셨고요. 아카펠라로 함께 하셨죠. 옹 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여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주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창고를 여는 기도의 열쇠를 꼭 쥐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남은 여름 사역을 위해 땀 흘리는 모든 교사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지치지 않는 새 힘이 부어지길 기도하면서요. 모닝프레이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유경의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1890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평양 선교를 개척한 마펜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런 경건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다섯 형제는 모두 선교사가 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은 부모님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밤 우리 형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결단을 해야 할 때 그때 그 기도 소리가 큰 힘과 용기가 됐습니다. 라고 말이죠. 세상의 소리가 가득한 요즘 우리의 기도 소리는 얼마나 들리고 있을까요? 지금 드리는 나의 작은 기도 소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큰 힘이 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와! 여름이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6: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써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가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시편 12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친구들을 찾아가 실망을 하게 된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전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고 난 후에야 하나님밖에 의

의지할 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전자를 택하든 후자를 택하든 결국엔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원칙을 꼭 세웠으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아랜 후가 아니면 절대로 무언가를 시작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주님께 먼저 아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장 빠르고 온전한 길은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나에게 닥친 염려와 문제로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때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 혼과 영이 표현하라는 바를 정확히 아시고 그 갈망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십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기도에 대한 그의 규칙 중 하나로 가능할 때는 침묵 기도를 하지만 몸이 지쳤거나 다른 면에서 여의치 않을 때는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말의 요점은 말로 옮길 수 없다고 해서 기도를 결코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당신의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 앉아 그분이 들어오시도록 초청하십시오. 당신의 영을 그분께 올려드리십시오.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합니다.

무더운 여름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아이고 더워. 올여름 극동방송과 떠나는 여름휴가. 시원한 찬양과 즐거움이 있는 곳 극동방송 서머스페셜.

어느 넓은 숲속에 조그만 움막을 지어놓고 혼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식사하기 전과 잠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어릴 때 배웠던 그 기도만을 되풀이할 뿐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기도할 때마다 유리병에 호두를 넣어 기도하는 횟수를 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두는 여러 병에 가득 차게 됐는데요. 그는 이 유리병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만족감을 느끼면서 마음이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망치를 가져다가 호두알 하나하나를 깨뜨려보게. 그러자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호두알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호두가 알맹이는 하나도 없이 껍질만 존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기도는 이 호두처럼 다 비어있네. 자네는 기도의 횟수와 말은 많이 있지만 마음은 항상 다른 곳에 가 있었네. 기도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의 참된 의미를 갖고 있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눈만 감고 중언부언하고 있진 않나,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우리의 감정을 폭발시키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빈 껍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아뢸 때, 내 친구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닌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45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토요일 이 시간은 청주중부 명성교회 탁신철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확신의 부요 기죽지 말고 꽃을 피우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얼마 전 책 한 권을 읽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기죽지 말고 꽃을 피워라. 참 짧은 말인데 오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죽을 만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 그래도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의 꽃을 피운다. 참 공감 가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꽃은 아무데나 피지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견딘 후에 비바람을 이겨낸 후에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후에야 꽃을 피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죽을 일이 없어서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죽을 만한 일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이 꽃을 피운다라는 것입니다. 참 좋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까? 그저 시간입니까?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긍정적 사고 방식입니까? 예, 물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환경이 받쳐준다 해도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순간이 없지 않습니다.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마저 흔들려 도저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확신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확신에 대하여 잘 조명해 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아주 긴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내용이라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점점 불편해지고 평안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면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스승이셨고 목자이셨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이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주나 그런 마음 가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에 대하여서 더 크게 목소리를 높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제자를 도와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성령의 은혜, 그분께 집중하면 성령 충만하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순종을 명령하는 말씀 이전에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삶을 승리로 장식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기죽은 자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순종이 가능하며 바로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확신의 부요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즉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성령님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확신이 가득하고 참 좋다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진정한 인생의 꽃이 핀 상태이다. 환경이 좋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인생은 진정한 꽃이 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성령의 확신 가운데서 감사와 감격이 넘칠 때 좋다 그렇게 감탄할 때에 바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기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셔서 확신의 부요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첫째는 보혜사 성령은 기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이세요. 곧

조회사에 대해서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돕는 자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살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을 좀 더 살피십시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요, 원래는 법정에서 피고 곁에 서서 변호하고 도와주고 힘을 북돋아 주는 대언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가장 뛰어난 변호사이면서 가장 든든한 후견인입니다. 근데 파라, 옆에 있다. 그리고 클레토스, 용기를 준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옆에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저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힘내라 이렇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 두려워 떠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시는 분. 요즘에 헬스장 이런 데 가면 전문 트레이너가 코너 있다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치 전문 트레이너와 같이 일으켜 주시는 그 고귀한 사명의 전문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지요? 연구할 때 아니 왜 복잡하게 삼위일체 이런 개념을 주셨나?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아니 예수님이 그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러면 끝나는데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굳이 성령님이 우리를 또 다른 보혜사로 돕는다. 아, 이게 참 복잡한데요? 참 힘든데요? 남들에게 가르치기도 어려운데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고요.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높은 뜻이 있어서 우리를 살피되 잔잔하게 힘이 있게 능력으로 그렇게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에 부복하고 그럼 그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나는 맞이하고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오늘 이 나눔, 이 설교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약속, 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잘 보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요? 베드로입니다.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가장 앞자리에서 두려워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이러면서 외치고 있을 그 베드로라는 사람 말입니다.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 제 목숨까지도 바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 나를 닭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 실제로 불과 몇 시간 뒤 그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하필 닭 울고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 눈빛을 보았다라는 것이고 그 눈빛을 베드로는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밖으로 뛰쳐져 나갑니다. 통곡합니다.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한때는 무리를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주님을 위해 칼을 빼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사람을 그렇게 주저앉게 만듭니다. 나 실패했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발걸음이 무겁지요. 전진할 수 없고 후퇴, 눈물 흘리고 탄식합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지 않습니까? 봐라, 네 수준이 그것뿐이다.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신앙인이냐?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사단의 그런 음성을 듣고 있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넘어졌구나. 넌 안 된다.

하나님도 분명히 너를 실망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 아닙니다. 참소자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요. 참소자, 정죄자, 사탄의 음성인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결코 절망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묻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왜 도망쳤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느냐? 주님은 실패를 먼저 들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세 번의 실수, 세 번의 베드로의 부인을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예수님의 행복, 그것으로 예수님의 돌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보낸다. 그 성령 때문에 베드로도 회복되고, 그 성령 때문에 제자들도 회복되며, 그 성령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진짜 회복은요, 그렇게 죄 용서받고 사명받고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복만으로 부족하고 사명만으로 부족하고 우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불과 몇 주 전에는 여종 하나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천 명이 모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도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주저앉은 그런 사람을,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되 직접 손수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 세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죽은 자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으키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기가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움츠려들지 않았습니까? 반복되는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당시에는요, 고아라는 말이요,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혹은 돌봄이 없는 아이들, 자녀들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차적인 뜻은 버려진 제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왜요? 그런 제자는 있지 않으니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어서 어떤 스승의 문하에 들어서 문하생이 되면 웬만하면 받아주고 웬만하면 함께합니다. 그것이 1세기 히브리 이 문화였고, 그리고 랍비라는 이름에서 알듯이 그렇게 형성된 중요한 공동체가 스승과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스승은 너무 형편없으니 제자를 이제 쫓아냈지요. 바로 그러한 제자를 고아라고 했습니다. 여하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절대로 내게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고유의 조치가

성령님, 다른 보혜사를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오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면 사람은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생각해 보면 성령은 우리를 사랑의 순종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저 다독이고 그렇게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숙하고 성장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원문의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순종해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사랑을 순종의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사랑의 증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요.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이든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 따라서 순종은 사랑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고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먼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깊게 알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관계예요. 의무여 명령 이전에 정말 사랑해서 자진해서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몇 개만 말씀을 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용서하라, 일곱 번쯤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그 정도면 크게 용서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 용서하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요. 염려하지 마라. 아니, 염려 안 하고 싶은데 염려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능력이 없어서 순종 못하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 순종 안 하는 것은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단의 조치가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도록 변화시킵니다. 순종은 억지로 짜내는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하나님의 이 계명들을 너무 무거운 멍에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순종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의지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말씀 앞에서 작은 순종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너 용서해라. 그러면 그래, 내가 용서해보자. 그 첫 걸음, 그냥 먼저 기도하건 전화 한번 해서 대화를 하건 그렇게 시도해 보십시오. 너 화해해라. 그러면 화해에 손을 한번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너 기도해라. 그런 사인이, 그런 마음이 들거든 그저 새벽 제단 혹은 골방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목사님 성함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샘호로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십니다. 8647님, 8년 전 샘호로스피스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곳의 모든 분들 덕분에 하나님 만나고 가셨습니다.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극동방송에서 소식 들으니 더더 감사함이 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8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문자 감사합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1069,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은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영상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찬양 한 곡 먼저 올려드립니다.

0: 하나님 앞에 서는 가정,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1: 선생님, 오늘 나오셨으니까 웰 에이징하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2: 저도 이제 지금 노년의 시간에 들어간 사람인데 그 노년의 시간에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 늙어감을 너무 서러워하지 말고 이건 자연적인 하나님의 현상이다. 그래서 늙어감을 즐기라고 제가 그리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 하던 모든 영역들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귀도 잘 안 들리기도 하고 눈도 잘 안 보이기도 하고 들었던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요. 그건 자연적으로 오는 증상이니까 네. 즐기세요. 제가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해서 네.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는데 3분의 1만 갖고도 지금 10년 넘게 살아있어요. 그래도 즐거워요. 그런데 이제 이 청각이 자꾸만 떨어져요. 그럼 보청기 하지 뭐. 그래서 보청기를 또 애들이 해줘서 보청기 하고 너무 예전 것에 너무 사모하지 말고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즐기게 사자 하는 것이 이제 비결이다 제가 그래요. 그게 우리 복음의 능력입니다.
0: 네. 지금 사모님도 그 원주의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시고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네. 경험하신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학생들에게도 또 강의를 하시고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시면서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것도 또 좀 보셨을 것 같아요.
2: 그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 2박 3일 뭐 또는 당일치기 와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죽음 교육을 해요. 나이 어리다고 죽음 안 오는 거 아니야. 죽음하면 모르는 거 세 가지가 있어. 언제 죽을지 몰라. 어디서 죽을지 몰라. 어떻게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거야 라고 해서 죽음의 정체를 알려줘요. 그리고 유언장을 써봐. 유언장 쓰는 거 알려줘서 유언장 쓰게 하고 그다음에 관속에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래?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나올게. 그 관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애들이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유언장 쓰고 거기 들어갔다 나오고 애들이 달라져요.
0: 네.
2: 죽음 교육을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삶에 대한 스승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여기서 떠나고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그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은 오늘 바르게 살 수 있겠다.
2: 네.
1: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겠다.
2: 네.
1: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0: 목사님 그 하루의 일과는 어떠세요?
2: 은퇴를 하기 전에는 매일 나가서 샘물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은퇴 후에는 조금 이제 제 시간을 가꾸면서 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런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2: 딸만 둘 있는데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늘 이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0: 네.
2: 이 아이들도 죽음 준비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애들 유언장까지도 다 거기다 놓았어요. 저는 유언장을 아예 요약해서 소주문에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왜냐하면 혹시 나가서 떠날 때면 핸드폰 잠겨 있으면 연락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2: 그래서 호스피스 뒤지면 제가 유언장이 툭 튀어나오도록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놓았고 갖고 다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0: 와.
2: 요약을 원주의 유언 요약을
0: 야.
2: 해서 비닐에다 놓고 다니는
0: 네.
2: 이유는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져라고.
1: 네.
2: 물에 빠져 죽을 때.
1: 사이즈가 지금 명함 사이즈네요.
2: 네. 명함 사이즈로 네. 이렇게 접었어요.
1: 네.
2: 접어서 비닐에다 놓으면 물에 빠졌을 때 들지어지죠. 이 케이스에다 이렇게 놓는 건 불에 탔을 때 좀 덜 타라고.
0: 네.
2: 불에 타라고 죽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닌 지 30년 넘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0: 네.
2: 이제 얘가 왜 이런
0: 구체적으로.
2: 얘기를 하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문화가 있어서 죽음에 죽자도 끝내

0: 하지 말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1: 자녀들한테는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녀는 이렇게 하라. 이런 걸 바란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간다 하는 확신을 이제 문서로 쓰셨기 때문에 자녀들한테도 되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2: 어떤 형식으로 쓰면 좋을지.
0: 어떤 식으로 썼느냐 하는 거. 네. 유언자를 이제 이름을 써야 되죠. 유언에 남긴 사람. 그다음에 네. 주소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및 시신 기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제가. 혹시 죽음을 맞이할 때 6시간 안에 안구와 기타 사용할 수 있는 장기를 모두 기증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전화번호를 적어놔요. 내 시신은 해부학교실에 기증하여 의학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화장해서 우리 샘물 자연장지에다 흙으로 그냥 돌려보내라. 표시하지 않고. 그다음에 장례 및 추모예배. 내 장례는 임종 전에 사실은 임종 후에 하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나는 임종 전에 해달라. 그리고 장례 예배를 대신 해달라. 그걸로 장례 예배 할 필요 없다.
1: 네.
0: 임종 후에는 기도하고 장기 및 시신 기증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추모 예배는 일주기 때 한 번 가족들이 모여드리고 그 후는 추모 날에 하지 말고 명절 때 예배드리면서 저의 신앙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적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남긴 은혜로운 신앙의 흔적을 따라 살아가시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해줘야 남아있는 사람이 죄책감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보편적인 방법으로 가면은 복잡해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들으신 후에 이어지겠습니다.

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원주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 그 다음에 재산 및 기타 정리.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만 정리할 것은 내 가정에 내 서랍에 유언장을 참조해서 정리해라. 내 자족 전화번호를 또 남겨놔야 돼. 저는 이제 떠나는 거니까 가족 전화번호를 딱 전화놓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본 내 혈액은 RH-A형이므로 장기 기증 시에 참조해 주시고 RH- 동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고 써놨어요. 또 본인이 의학적 소생이 불가능한 식물 인간일 때 기계적인 생명 연장수단을 강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단 통증 조절이나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한 재반 조치를 취해 주셔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더 이상 안 될 때 의미 없는 치료를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국민연명의료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성경구절은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7절 말씀. 좋아하는 찬송은 예수 나를 위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입니다. 한 줄 유언을 남깁니다. 절망적인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쁘게 해주던 사람으로 저를 기억해 주세요.
2: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이라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기록 문서로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물론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상태도 되지만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그리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셨는데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마음이 새롭고 하루가 또 다르게 느껴지신다고 네. 그러셨는데 목사님 저희가 또 가정식탁이잖아요. 그래서 가족관계에 어떤 점을 더 내가 더 마음 쓰고 대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 그 책에 내 자녀들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너무나 소중해서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지 않을 수 없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가 떠나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적으셨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가족은 내 수족과 같은 거죠. 가족이 없으면 내 손과 발이 잘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가족을 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족은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손자, 손녀가 5명이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지금 잘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아이들도 유언장 쓰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은 원주희 목사님 샘물 호스피스를 199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오시고 16,000명이 넘는 분들이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인데요. 저희는 부활 신앙을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죽음을 바라보며 더 소망을 더 밝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김은영 사모님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이 선물이고 오늘 이 선물이 된 오늘을 하나님 한 분

0: 을 위해서 살수 있는 도전이 됐던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되니까 오늘도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아름답다는 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진짜 beautiful 하고 아름다운 귀한 선물로 살아가기를 응원합니다.
1: 네. 원지희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목사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 가족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죽음이라는 화두는 꺼내기 싫은 화두인데, 그래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의 그각 요소 요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 마더와이즈 가족 식탁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삶의 현장이 바로 내 땅끝이다. 시간적 개념의 땅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으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명. 자녀들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고, 자녀들은 또 부모들로 그렇게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1: 네.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도하고 계시는 부분
2: 예.
1: 있으면 좀
2: 지금은 이제
1: 간단하게.
2: 샘을 호스피스 상근 측에서는 은퇴를 하고 이제 비상군으로 가서 섬기고, 이 사역이 앞으로도 잘 확산되어지고, 국내뿐이 아니라 외국에도, 국외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또잘 섬기려가는 그런 후대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저희도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오늘은 주님이 업고 가시는 우리 삶의 모든 여정,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까지 총 3편에 걸쳐서 함께 했는데요.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모든 방송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더워의 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워의 진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소망의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다들 주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전 그동안 미뤄뒀던 집 청소를 주말에 꼭 합니다. 먼저 집 청소를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둬요. 쾌쾌했던 집안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이 공기를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상쾌한 공기를 들일 수 있거든요. 비워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면서 시작한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저는 엄수빈입니다.